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페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페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5월 30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요 조용필의 모나리자였습니다. 절에 가면 경례의 마당을 쓰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죠. 쓸고 또 쓸어도 자꾸 나뭇잎은 툭툭 떨어지지만 그래도 사각사각 소리내면서 마당을 쓸다 보면 마음의 번뇌도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집 아파트 현관 앞이라도 사각사각

쓱싹쓱싹 빗자루로 쓸어보고 싶어지네요. 9419님께서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경주 감포입니다. 오, 감포. 저 가봤는데 이곳 감포는 바다가 전해주는 시원한 해풍 덕분에 웬만한 더위를 이길 수 있답니다. 자갈과 모래와 파도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합창 소리를 들으며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행복해요. 와우. 저 감포의 바닷가에 지인이 살고 계세요. 해녀이신데 그립네요. 감포 알아요. 저 감포 그 풍경. 5419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다가 확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아하, 화이팅.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김용태님, 이재성의 그 집 앞 신청곡 주셨고, 8099님 김추자의 그럴 수가 있나요 정해 주셨습니다. 오, 오랜만에 들어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717님 사연이에요. 6월 13일에 수영 평가가 있어서 요즘 매일 연습 중입니다. 저는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영법 중 자명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연습해서 잘 해내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화이팅! 이거 계속 그 안전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도 이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군요. 자명이면 잠수 같은 건가요? 저는 정말

옛날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죠. 수영 못하는 사람 맥주병이라고. 아, 맞나요? 네, 저는 물에만 들어가면 가라앉아서 평영, 개구리형, 접영 까지는 알겠는데 자명은 그럴 것 같아요. 잠수 이렇게 쭉 해서 하는 거. 9717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안전요원. 아,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힘내세요. 3556님께서는요. 현미님, 요새 한 달 넘게 직접 농막을 짓고 있는 신랑한테 수고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농막의 애칭은 청와대입니다. 지붕이 파란색이거든요. 크크크. 농막 완성되면 우리 부부 청와대에서 지내게 되네요. 아유, 멋진데요? 그럼요. 이름 붙이면 그곳이 뭐 장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청와대. 3556님. 혹시 저를 좀 초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얼른 장마 오기 전에 네, 다 짓고 청와대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박종민님, 이용의 후회? 네, 신청곡 주셨네요. 한미영님께서는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두 잠, 석 잠 다 자고 섭에 올라 젖빛 고추를 짓듯 옛날 다방에서 그냥 커피 마시며 저승의 잠이나 푹 자고 싶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영화의 멋진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오탁번 시인의 그냥 커피 함께 했는데요. 그냥 커피.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이 제일 마음 편한 날이죠. 일요일만 돼도 월요일이 코앞에 닥쳐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지만 토요일은 일요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까운 곳 나들이 가도 좋고요. 오랜만에 술 한잔 해도 좋고요. 단잠을 푹 자도 좋은 토요일. 오늘이네요. 쌓인 피로 다 푸시고 제대로 잘 쉬어가자고요. 3123님, 인순이의 이별 연습 청해 주셨고, 서정호님, 임지훈의

주현미의 러브레터. 요즘 한창 이 모내기로 바쁘죠. 모내기로 바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김현진님께서 남편과 아들은 모내기 하러 논으로 가고 저는 혼자 배에 봉지 싸고 있어요.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아유, 혼자서요. 네, 이제 이 작업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실 텐데 혼자서 하시는 건 힘들 텐데 김현진님. 아휴, 이럴 땐 진짜 일손이 참 필요해요. 그죠? 여기 앉아서 저는 그냥 입으로만 예 응원해드리네요. 화이팅! 류은용님께서는 오늘 부모님이 모내기 한다고 해서 군산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제 야근하고 피곤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제 한 손이라도 도와드려야겠네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아, 참 정말 네, 너무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대잖아요. 후, 요즘 네, 농촌 일들은 김현진님, 류은용님 두 분에게 모두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최동수님의 신청곡 김승진의 스잔. 8535님께서는 손지혜의 사랑하지 않아요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같이 들어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주현미의 러브레터 4644님께서요. 저는 수원에서 화물차 운전하는 심효식입니다. 요즘에 일도 별로 없고 기름값은 비싸고 그저 깜깜합니다. 그래도 러브레터로 하루를 시작해서 재미지게 보냅니다. 아, 심효식님, 이런 긍정적인 마음 저는 참 좋아요.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저 깜깜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러브레터 함께하면서 재미지게 하루 시작하시는 4644님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다들 좋다고 막 또 그런 좋은 소식들 주고 받으면 좋겠어요. 예, 양수경의 그대는 1부 끝곡으로 함께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디로 지금 가고 계세요?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 쪽입니다. 장수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흥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창원 1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영남권인데요. 노포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으로도 부산 쪽으로는 천안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망양 휴게소에서 천안 호도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19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도 교통량이 부쩍 늘면서 대소 분기점에서 진천터널 쪽인데요. 15km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2부 첫 곡은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였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 차성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아내 잔소리에 귀가 따갑습니다. 나이 70까지 일하고 이제 집에서 좀 쉴까 했더니 밥솥 버튼도 제대로 못 누른다고 뭐라고 하고 세탁기 간단한 것도 못 돌린다고 뭐라고 하는데 괜히 서럽네요.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저도 잘할 것 같은데 대충 알려주고 저러니 유세를 떠나 싶기도 합니다. 아내가 주현미 씨 반에 반이라도 다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러브레터 듣네요. 딕 패밀리의 나는 못나니 신청합니다. 차성국 오라버니 저 웃으라고 이렇게 사연 주신 거죠.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밥솥이나 세탁기 사용법 이거 헷갈릴 때도 많아요. 사실 차성국님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시면 되니까 서러워 마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채로 아무거나 누르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하시면 아마 훨씬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아, 김준경님도 사연 주셨어요. 친구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친한 친구들끼리 문병 갑니다. 우리 중에 가장 운동도 많이 하고 잘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다들 놀랐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심각해지지는 않았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마음이 착잡하네요. 친구 얼굴 보고 오면 안심될 것 같아 네 명이 함께 갑니다.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들려주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참 그쵸? 건강이란 건 정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친구분 얼른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모처럼 이렇게 반가운 친구들 얼굴 보면 컨디션도 좋아지실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임혜라님께서는요. 현미님 남편한테 운전 배우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 저한테 차근차근 화내지 않고 잘 가르쳐줘서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장롱 면허로 살다가 나이 60에 남편한테 운전 연수 배우고 있답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 운전하는 거 힘들어해서 이젠 제가 남편 태우고 다니려고요. 남편한테 잘 배워서 운전 잘하고 다닐게요. 흐흐 이러시면서 혜은이의 띠띠 빵빵 신청하셨어요. 근데 정말 운전 배우다 성질내고 싸우는 부부 참 많이 봤는데 이메라님은 자랑하실만 해요. 뭐 남편분이 성격이 참 유하신 분인가 봐요. 아니면 이메라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참 잘하시는 모범생인 걸까요? 아무튼 앞으로 안전하게 속도 내지 말고 즐겁게 운전하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서종구님 사연입니다. 아내랑 공원 산책하다가 아내 운동화 끈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좀 묶어줘. 평소엔 안 그러는데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운동화 끈을 묶어줬는데요. 제 운동화 끈 묶는 건 쉬운데 남의 운동화 묶어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낑낑대며 한쪽 무릎까지 땅에 대고 묶어주는데 아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열불이 나는데 애써 참았습니다. 아무튼 그 노래 신청해 봅니다. 김용임 씨의 사랑의 밧줄 노래를 아내분이 그 공원에서 부르신 거네요. 아, 너무 귀여우신데요. 남편이 자상하게 운동화 끈을 묶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노래도 나온 거겠죠. 두 분 참 보기 좋으십니다. 손정태님은요. 5월 한 달 동안 결혼식만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의 자녀들이 앞다퉈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큰아들이 마흔, 둘째 아들이 38인데 둘 다 만나는 여자도 없다고 하고 딸아이가 35인데 얘도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니 속이 터집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가도 좋을 텐데 얘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신청합니다. 참고로 아내와 저는 금슬이 좋습니다. 아, 참고. 저 이거 참고해야 되는 거죠? 손정태님.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결혼은 뭐 자기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선 마음이 다르죠. 아, 셋 중에 하나라도 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아직 시간 있습니다. 또 언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뭐 후딱 갈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요. 네? 아유, 제 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둘 다 아주 생각이 없어요. 결혼할 생각이. 그나저나 손정태님 참고. 예, 아내와 저는 금슬이 좋습니다. 아유, 이거 아주 정말 이게 아주 관건이네요. 아이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운 사연들이 많아요? 유정희님은요. 현미님, 요즘 제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개그우먼 김신영 씨예요. 오, 다들 살 뺀다고 난리들인데 김신영 씨는 살을 뺐다가 다시 요요가 왔는데도 너무 긍정적이더라고요.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요요 전문인 제 입장에서 완전 호감형이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신영 씨가 노래했던 곡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신청합니다. 저는 다시 요요가 온 김신영 씨가 더 재밌고 귀여워 보여요. 크크.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신청곡이랑. 김신영 씨 저도 팬인데 아 참 정말 솔직하고 재밌고 유쾌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인지 그 모습도 보기 좋고요. 이 다이어트도 좋지만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자. 어? 저는 찬성입니다. 사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를 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과식이죠. 네. 이것도 안 돼. 여기까지. 네. 장현숙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나이 70을 헛먹었나 봅니다. 남들한테는 친한 사람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목욕탕에서 만난 동생한테 50만 원 꿔줬다가 떼었네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떼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지만 연락도 안 되니 속상합니다. 다들
돈 거래하지 마세요. 서지호의 돌리도 신청합니다. 어구, 장현숙 언니, 이게 웬일이래요.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 큰 벌 받아야 하지 않아요? 큰 벌 받아야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이 더 크잖아요. 돈 떼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장현숙 언니는 크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툭툭 털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근데 저도 속상하네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같이 들어볼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임선희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오, 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하다가 요즘 김서방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생활비 보태고 손주들 학원비 내라고 10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엄마한테 전화하니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괜히 제가 힘든 얘기해서 엄마는 내내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엄마 없으면 이 막내딸은 어찌 살까요? 길은정의 소중한 사람 신청합니다. 우리 엄마가 저에겐 제일 소중해요. 아, 그래요, 임선희님. 참, 이럴 때 자식 입장에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죠. 사실 힘든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또 엄마한테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막내딸 걱정돼서 이렇게 돈까지 보내주신 거네요. 지금 받은 만큼 나중에 돈 잘 벌어서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는 날이 꼭 오길 응원합니다. 구성호님은요, 7년 전 헤어진 아내가 재혼을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어서 연락은 하며 지내왔는데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땐 원망스럽고 분하기도 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며 지나간 추억을 떠올려 보았네요. 그 옛날 함께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 신청합니다.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입니다. 아이고, 구성우님, 맞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앙금도 다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원망도 미련도 사라지고 진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만나고 다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경철님도 사연 주셨어요. 5월에 신부인 아내를 만나 결혼한 지 어느덧 47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30년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47년이나 되었네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아내였는데 늙은 총각 만나 저만큼이나 많이 늙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호강은 시켜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속은 안 썩이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고맙다 전하며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청해봅니다. 아, 이렇게 아내분을 위해서 사연도 보내시고 노래도 신청하시는 민경철님, 다정한 남편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을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호강이고 감동이죠.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오톤도.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마지막 노래는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입니다. 많이 웃고 사랑하는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도 상쾌한 아침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맑은 날씨인데요. 볕이 내리쬐면서 운전 피로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집중력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고 때문에 정체가 극심해진 곳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분계점 부근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창원 1터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6km 구간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는 됐지만 북천안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이고요. 문학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남동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입니다. 종암분계점에서 하월곡 램프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0: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098님이 주셨습니다. 테니스 모임에 새로 들어온 96년생이 서른이라네요. 언제 서른이 됐죠? 82년생 충격 먹고 갑니다. 82년생이면 개띠거든요. 예, 제가 70년 개띠예요. 야, 미치겠다. 내가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른, 심지어 중년일 때 충격이 크죠. 96년생이 서른, 86년생이 부록.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돼? 어엿한 어른이니까 아, 봐주지 마시고요. 테니스든 뭐든 이 악물고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우, 힘들다 진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악뮤와 자이언티의 노래입니다. 벤치.

0: 자, 5월 30일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5월도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들. 예. 아, 5월은 진짜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도 많고. 6월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6월의 시작은 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예. 월드컵이 또 경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아, 저희 또 대한민국 대표팀이 첫 경기만 이겨주면은 분위기가 확 올라오면서 아, 올 여름은 축구의 그 어떤 열기, 예, 월드컵의 승리의 어떤 기쁨으로, 예, 좀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건 바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 확실한 준비와, 예,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 준비되어 있거든요. 주중에 소개 못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하고,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내 사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들어보시고요. 사연 소개 안 돼도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아, 이게 알짜니까요.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아, 여러분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아니, 뭔가...

8489님이 주셨습니다. 쥐팍, 위대한 가이드 언제 하나요? 빨리 보고 싶은데 기다리다 지쳐요, 지쳐. 자, 위대한 가이드 시즌3는 6월 9일 예, 화요일 밤 8시 30분에 첫 방송되고요. 그 전에 예, 오늘 저녁 7시 50분 제가 일대 게스트로 출연한 찌양 몇 끼가 방송이 됩니다. 과연 찌양이 몇 끼를 먹어야 배가 부를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찌양이기 때문에 한 거야. 워낙 친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만 조금 더 높여주세요. 3779님이 주셨어요. 지난주 하와수 군산편 재밌게 봤습니다. 자, 군산의 아들 박명수, 여수 밤바다 군산 밤바다 한 곡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자가 만 개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딱 하나 믿고 만들었다가 안 된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기 넘어갔거든요. 안 넘어갑니다. 예, 근데 감사드리고요.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신곡으로 한번 여러분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재창님이 주셨어요. 제 아내가 밀양박 씨인데 명수 씨랑 조상이 같다며 맨날 자랑합니다. 부러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민족이대요. 그렇게 따지면 고조 저 누구요? 예, 예, 당군의 아들 딸 아닙니까? 다 올라가면 물론 밀양박 씨는 맞지만 한둘이냐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또 뭔가 좀 저와의 어떤 그 친밀감을 표현해 주셔서 고마워. 이정혜 님이 주셨어요. 얼마 전에 당첨된 분식 세트를 잘 받았어요. 예, 양이 얼마나 많은지 경비일로 고생하시는 아빠 간식으로 챙겨드리고 예, 회사 동료들 동호회 회원들한테도 다 돌리고도 남았습니다. 레디유교의 큰손 명소빠 고마워. 아, 진짜 푸짐하게 가나 보다. 예, 저는 잘 본 적이 없으니까 분식 세트를. 이야, 감사하네요. 진짜 이렇게 우리 협찬해주시는 곳에서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니까 많은 분들이 나눠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좀 대박 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6569님이 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자취를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인천 지역인데 굳이 나가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가 되면 왠지 혼자 살고 싶고 자기만의 뭔가 좀 이렇게 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안 나가 살았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끼라도 더 얻어먹고 맛있는 거 먹고 몸 챙겨주고 그래도 집이 엄마 아빠 계시니까 일찍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저 그냥 뭐 이렇게 거리가 멀거나 그런 게 아니면 집에 더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황혜경님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만나서 지인 결혼식 가기로 했는데 다들 남편 데리고 왔네요. 시집 안 간 저는 서글퍼요. 이게 저 겉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다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또 뭐 나쁜 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좋은 점과 또 그 반대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예,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멋진 솔로들을 위해서 노래 준비했어요. 제니의 노래입니다.

이동님이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속초까지 국토횡단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부천까지 왔는데 응원해 주세요. 야, 요즘도 국토횡단 하는구나. 예, 몰랐는데 우리 때는 그게 한참 유행했거든요. 국토횡단이.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국토횡단을 많이 한 게 외국을 못 나갔어요. 외국을 거의 못 나갔어요. 간밤에 콩나도 외국 나가서 국토횡단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아무튼 나름대로 요즘 진짜 볼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좋은 그런 또 추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천민지님이 주셨습니다. 병맥주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두곤 깜빡했습니다. 다음날 열어보니까 온 맥주가 터져가지고 냉동실이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서 좀 피로를 푸는데 제가 이제 500을 한 8개 정도 마셔야 좀 얼큰하게 취하거든요. 그래서 한 5개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3개는 냉장실에 넣는 다음에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넣는 게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3개 먹고 취해가지고 잠들었다가 아내가 테러 당했어요. 테러. 다 터져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적당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경님이 주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님 처음 뵈러 갑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임팩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취향을 잘 몰라서 막막합니다. 추천해주세요.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좀 나이에 따라 달라요. 예,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냐 아니면 뭐 좀 신세대 세련된 좀 젊으신 분이냐에 따라 다른데 너무 처음에 과한 선물보다는 저는 뭐 꽃도 괜찮고요. 예, 꽃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은 야 뭐 이런 거 왜 사왔냐 하고 할 수 있지만 꽃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꽃 받으면 좋아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꽃 보내잖아요. 그죠? 좋아 보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 꽃 선물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먹는 선물, 먹는 선물도 뭐 소고기 세트 좋은 거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고 갑자기 금반지를 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나 꽃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멜로망스의 노래입니다. 동화.

이 상노님이 주셨습니다. 10살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데이트할 때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유난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유난인 거 맞나요? 아이고, 유난이죠. 예, 10살은 또 10살대로 나름대로 또 제 재미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부모 입장에서 이제 같이 있는 것도 저는 나쁘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둘이 놀게 하세요. 예, 전 좋을 것 같은데. 예, 귀엽잖아요, 진짜. 얼마나 귀엽습니까? 6646님이 주셨어요. 집합 평생 너튜브 안 보고 살던 제가 라디오 씨에 푹 빠져서 할명수 구독까지 누르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이든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시면서 할명수의 어떤 그 한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요. 예, 여러분들 한명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하와수도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하와수. 하수도가 아니에요. 하와수예요. 우리 이정아님이 주셨어요. 불금을 즐기겠다고 어제 떡튀순에 치킨에 비빔국수까지 달렸더니 오늘 아침 얼굴이 팅팅 부었네요. 러닝 좀 하고 좀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먹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누워있거나 자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식사 같은 거 하시고 많이 드시면은 간단하게 좀 산책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걷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적의 노래입니다. 하늘을 달리다.

0: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헤어졌는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까? 예,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보컬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치로 살게 내버려 둘게요. 예, 그냥 음치로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분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0가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8312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63빌딩 계단 오르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3시간 동안 올라갔는데 다리가 아직까지도 아픈 것 같습니다. 63빌딩 하면 왠지 쥐팍 생각이 나요. 빨리 퇴근하려면 63빌딩을 닦을래? 아니면은 강원도에 있는 탄광에 들어가서 뭐 11시간 일할래? 에라 모르겠다. 난 빨리 끝낸 게 좋으니까 내가 닦을게. 닦았습니다. 63빌딩. 무서워. 무서워. 그 다음에는 롯땡타워도 올라가서 닦았잖아요. 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권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63빌딩 닦으면서 재밌었던 건 닦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눈 마주쳤어.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 막 깜짝 놀래고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진짜 이게 저 혹시나 눈 마주치면 뭘 이렇게 먹는 거라도 드리면 좋은데 못 드리니까 예, 고생하신다고 하트라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예, 진짜 너무 힘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고생 많고 항상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승원님이 주셨습니다. 방금 거래업체에서 납품 트럭이 도착을 했는데 트럭 기사님이 라디오쇼를 듣고 계신 거예요. 역시 2채널 전국방송 클라스 가자. 예, 어떤 채널을 Which is One 채널을 갖고 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 이 시간에 제 거를 틀어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예, 11시 제 지방에 내려가서 촬영할 때도 이렇게 기사님들 물어보면 제 걸 듣는데요. 예, 제 걸 듣는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손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뀐대요. 조용히 갑시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조용히 갑시다. 클래식 좀 틀어주세요. 이런 거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11시에는 박명수가 많이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모든 우리 승객들이 그거 좀 조용히 갑시다 말고 이제 박명수 거 좀 틀어주셔. 이렇게 하는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너무 늦게 오네요 지금. 예. 5849님, 주차장에 시동 안 걸리는 차가 있길래 제가 갖고 있던 점프선으로 연결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차주분께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시는데 아침부터 좋은 일 하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예, 언젠가는 돌아오고 아니면 내 자손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착한 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 0698님이 주셨습니다. 집 내놨는데 오늘 보러 온 데서 바쁘게 청소 중입니다. 그분 마음에 쏙 들어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래도 집 보러 오는데 집이 더럽고 막 꾀죄자면 나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좀 청소해놓고 단장한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호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격을 먼저 보겠죠. 저 같은 면은 어차피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싹 가구를 이제 우리 스타일을 바꾸기 때문에 신경 안 쓰지만 가격을 먼저 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울상으로 있는 것보다 우상으로 이렇게 환하게 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하나 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비소 왔는데 나라 잃은 표정하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으셨대요. 풍문으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차마 위로도 못 전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동을 걸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다 꺼내고 한번 닦아내야 됩니다. 예, 한번 쫙 닦아내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아, 보통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유차하고 휘발유차가 그 주입구가 좀 달라요.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시고 거기다가 항상 써 있어요. 휘발유 전용, 경유 전용 써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4703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누나는 홈쇼핑에 신상 주방기구만 나오면 그렇게 사재기를 합니다. 딸 시집갈 때 혼수로 준다면서요. 우리 조카 이제 3살인데. 네,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 어떤 분들은 그릇 좋아하시고 그릇. 아, 어떤 분들은 이런 주방기구 이런 거. 예, 뭐 가위, 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거 나오면은 칼집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예, 도마 좋아하시고 도마. 도마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요리를 또 썩 잘하지도 않아요. 예, 진짜 이게 보통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쓰는 칼 하나 있고 다다다다도 빨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런 기구, 그러니까 장비빨 세우는 사람들이 잘 못해. 낚싯대도 막 비싼 거 있잖아. 막 장비 촥 꺼내가지고 릴 막 몇백만 원짜리 꺼내서 막 촥 던지면 안 잡혀.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툭해서 잡아가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아무튼 예, 그건 뭐 좀 자제하셔야죠. 예, 예, 있는데 또 사는 건 그건 좀 낭비니까. 시골 주인님이 주셨습니다. 체대 입시 준비하는 고3인데요. 학원 가는 길에 라디오 쇼 들어요. 오늘도 2시간 운동 빡세게 하고 올게요. 아, 뭐 저희 아이도 지금 고3이지만 거의 뭐 매일매일 뭐 나가서 지금 뭐 공부하고. 예. 다른 또 고3들 보면 뭐 도서실에 있고 뭐 정말 다들 열심히 합니다. 예. 이 여름만 잘 버티면 어떠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으니까요. 예. 우리 또 체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여름에 물 잘 드시고, 예. 정말 좀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예. 최선을 다해서 꼭 올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3들 화이팅! 자, 사자보이즈의 노래입니다. 소다팝.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왜 하신 거예요?
1: 높은데 올라갔는데 저기 멀리 메아리 치는 게 너무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좀 우렁차게 해봤죠.
0: 근데?
1: 근데 X가 왔어요.
0: 진짜 왔어요?
1: 네. 오,
0: 한번 들어볼게요. 예.
1: 네.
0: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자 이게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는데 11시 내 고향 코너에서 연결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소리를 냈길래 460만 뷰가 나왔을까요? 야 이거는 내가 해도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예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460만 뷰면요 46만 원 벌었네요 진짜. 보통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삼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1번 까치발, 2번 까부리, 3번 까마귀, 4번 까나리 액젓. 예, 1번 까치발, 2번 까부리, 3번 까마귀, 4번 까나리 액젓. 아,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의 노래입니다. 런치타임.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우리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요, 3번 까마귀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 게시판에 예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WDA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It is what it is, devil like oh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on leash to the net, then teas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the hit, to take a jumping on, but the white trying to glitch. Critical's got me. Whole different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0: 처음 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구간 짧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선월 부근 천안 쪽에 지체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이고요. 여기도 차로 통제 없이 운행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근에서 사고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목포 방향 서서울 요금소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 보니까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 사이 월드컵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정체가 심한 건 아닌데요.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3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계획한 날짜는 생각보다 항상 빨리 다가오는 게 진리죠.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살 때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한참 남았는데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음 주에 출국이네?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요, 한참 전에 예약해놓고 걱정은 나중에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병원에서 문진표 날아옵니다. 콘서트표 예매할 때는 아유 이때가 오긴 올까 까마득하다 했는데 D-Day가 거인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내는 나날이라는 거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시간을 자꾸 실감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이 말 한 번에 봄이 가고 또 한 번 하니까 5월이 가고 몇 번 하다 보면 또 1년이 가겠죠.

0: 오늘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시작은요. 아주 통통 튀는 음악이었어요. 80년대 전 세계 클럽과 댄스 차트를 휩쓸었던 흥부자 뮤지션이죠. 독일의 디스코 가수 펜시의 노래 볼레로였습니다. 볼레로를 연주해줘. 다시 한번 날 안아줘. 외로운 사람들끼리 볼레로 음악에 맞춰 외로움을 불살라버리자 이런 노래입니다. 부제가 볼레로 Hold Me In Your Arms Again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박남숙 씨, 백디 저 눈썹이랑 입술 반 연구 시술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지금 입술이 팅팅 부어서 두꺼비 같아요. 예, 사진 찍어놓으세요. 서은숙 씨, 오늘은 집이 아닌 부산 화명 생태공원이라는 곳에서 백디 방송 들어요.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있으니까 음악이 금상첨화네요.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야외 나가셔도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8647님, 백디, 파리 잡는 댕댕이 들어보셨나요? 저희 4살 댕댕이가 어제 파리를 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놀다가 결국 꿀떡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가서 뽀뽀했어요. 귀여운 사연이네요. 5월이 내일 딱 하루 남은 거죠. 가정의 달이다. 뭐다 해서 큰 각오하고 5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갑니다. 잘들 보내신 거죠. DJ 천이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만납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모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깔아주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덴마크 팝 듀엣입니다. 주니어 시니어의 노래 Move Your Feet. 가사가요, 이 제목처럼 음악에 맞춰 발을 움직이고 리듬을 타면서 세상 고민 다 잊어버리자는 아주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덴마크 팝 듀엣 주니어 시니어의 Move Your Feet이었어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음악과 여러분들 사는 얘기가 있는 이곳은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감성 발라드 제왕이죠.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준비합니다. 당시 아내였던 배우 신시아 로즈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바닷물이 모래사장에 닿지 않는 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난 당신의 남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스위스의 파페라 테너예요. 엘칸 악기의 Forever is not long enough이라는 노래입니다. 리차드 막스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이 엘칸 악기는 영원도 당신의 사랑을 간직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오버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리차드 막스 Now and Forever. 엘칸 아키의 Forever is not long enough.

에르카나키의 Forever is not long enough, 리차드 막스 Now and Forever. 엄청난 사랑 노래 두 곡을 듣고 왔네요. 요즘에 밤에 가만히 있다 보면 전등을 꺼도요 집안에 불빛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불을 끄면 방안이 깜깜해졌던 것 같은데, 그죠? 요즘에는 뭐 TV 셋톱박스 불 있죠? 공유기, 뭐 멀티탭 스위치에 불 들어옵니다. 또 공기청정기 켜놓으면 숫자에 불 들어와 있죠. 또 로봇 청소기, 또 핸드폰 충전되면서 보이는 작은 불빛들까지 보이죠. 이 점점이 빛나는 그 빨간 불빛들이 우리 생활에 이제 익숙한 풍경이고 일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일상에서는 뭐가 반짝이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얘기를 긴 사연으로 만나는 코너죠. 토요일과 일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일부 코너입니다.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좋은 노래와 또 사연 쓰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 치킨 콜라 세트를 더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혜원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제 남편은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자동 반사처럼 상대방 말을 부정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랬는지 20년 가까이 함께 살다 보니까 제 귀가 진화해서 이제야 들리기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새 부쩍 제 신경을 건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같이 마트 가는 길에 올케가 6살 된 조카한테 한자 학습지를 시킨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남편한테 말했죠.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무슨 한자 공부를 시켜. 한자는 중학교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 우리도 중학교 가서 한자 배웠지만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랬더니 역시 남편 입에서 아 그게 아니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게 아니야, 우리 어릴 때 신문에도 한자 나왔잖아. 자연스럽게 한자에 노출됐고, 근데 지금은 어디 한자를 볼 수 있기나 해. 유치원에서도 영어, 초등학생들도 영어. 그러니까 한자를 더 가르쳐야지. 저는 아유 또 시작이다 싶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한 발 물러섰죠. 아니 내 말은 한자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일찍부터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상황을 넘겼지만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부대찌개 집이 있는데 그날도 오후 3시인데요. 밥대를 넘긴 시간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마디 했죠. 나중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진짜 맛집인가 봐.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집은 그냥 인별그램 맛집이야. SNS 와봤다고 자랑하려고 인증샷 남기려고 오는 거잖아. 재방문은 거의 없을걸. 이렇게 또 제 말을 부정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순간 20년치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봤어? 가서 먹어봤냐고. 아, 내가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 되지. 아, 도대체 왜 그래? 순간 차 안엔 짧지만 강렬한 정적이 잠시 흘렀고 남편은 라디오를 켜더니 볼륨을 쓱 높이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은 이 사태 어쩔까요? 저도 갱년기에 접어드니 화를 죽이는 게 예전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부 대화에서 공감은 사라지고 방어전만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 사연 쓰고 따블 갑니다.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겠어요. 사연에 이어서 톰슨 트윈스의 노래 Hold Me Now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성기 때는 3명으로 활동을 했대요. 영국 밴드예요. 톰슨 트윈스. 격하게 다투고 위기에 빠진 남녀가 이제 화 가라앉히고 안아줘요. 우리 다시 사랑을 시작해요. 이런 노래입니다. 사연 들으시면서 아우 속 터져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로만 하면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죠. 제 친구 별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게 아니고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대찌개 집 보고 우리도 다음에 한번 가보자 하면 그래 그러면 되지 왜 거기서 팩트체크를 들어가냐고요. 아 부인이 공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강의를 받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이런 말은 전혀 안 하는 거죠. 무조건 아 그게 아니고 이건 진짜 큰일이죠. 그게 아니고 병. 이거하고 유사한 병이 또 있죠. 네 말도 맞는데.

돼야 됩니다. 해운시댁은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을 아예 금지어로 지정을 하세요. 방에다 크게 써 붙여놓으세요. 그 화법 싫어한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남편도 뭐 조금씩 고쳐나가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남편분이 아 그 DJ 천이 아 그게 아니지 그럴 것 같아요. 사연 주신 정혜원 씨 제가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사연 쓰고 따블 갑니다에 참여해 보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연 남기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클립 리차드의 서머 할리데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영국 팝음악의 영원한 우상이죠. 살아있는 전설 클립 리차드예요. 클립 리차드가 연기도 했죠. 그 주연을 맡은 동명의 뮤지컬 영화 서머 할리데이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낭만적인 여름 휴가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월요일 출근길에 들으면 좀 위험해지는 노래입니다. 떠나고 싶어지니까. 이어서 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입니다. 역시 영화 음악이에요. Back to the Future의 OST예요. 미국 밴드 휴 루이스 앤 더 뉴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때론 당신을 울리기도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게 바로 The Power of Love죠. 사랑의 힘을 느껴보세요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영국 밴드 콜라 쉐이커의 허쉬예요. 이 허쉬는 전설적인 영국 하드락 밴드죠. 딥퍼플의 노래입니다. 콜라 쉐이커가요 신나는 락 느낌으로 커버해서 발표합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여기에 흘러서 사랑을 받았고요. 허쉬, 쉿.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난 그녀의 사랑이 필요해.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성한테 마음을 뺏겼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클립 리차드, 서머 할리데이, 휴 루이스 앤 더 뉴스, The Power of Love, 콜라 쉐이커, 허쉬.

딥퍼플이 좋으세요? 콜라 쉐이커 버전이 좋으세요? 콜라 쉐이커 버전의 하쉬, 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 클립 리차드의 Summer Holiday 이렇게 세 곡 이어듣고 왔네요. 5월 30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5335님, 혼자 독립해서 살던 딸내미가 몇 달 만에 집에 왔다 갔어요. 집 여기저기 돌아보며 하도 잔소리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반갑고 좋더라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딸내미가 아 자기도 좋아서 그러는 거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 나갔을 때하고 집이 조금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또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와서 살든가. 그건 싫어하겠죠? 네. 3552님, 백디,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지요? 성시경 목소리 하나도 안 똑같아, 남편. 이건 잔소리예요. 아니, 노래하는데 뭐, 왜 그러세요? 노래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즐겁게 노래하는데 왜 그래요? 아, 그럼 똑같이 하면 뭐 가수하게요. 닐 다이아몬드의 Longfellow Serenade 준비합니다. 이 롱펠로우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서정 시인이죠. 헨리 워즈워즈 롱펠로우. 네, 그 시인을 얘기합니다. 그 인생 예찬이라는 시가 유명하죠. 제가 신앙송 앨범을 하나 냈었는데 에드가 알란 포의 애너벨지를 비롯해서 인생 예찬도 하고 그때 참 뭣도 모르고 막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롱펠로우 시의 힘을 빌어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준비합니다. 원곡은 호레노츠죠. 당신하고 다투고 나서 돌아설 때마다 내 영혼과 마음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면서 왜 자꾸 다투고 헤어지고 아까운 눈물을 흘려야 해 이렇게 애절하게 붙잡는 노래예요. 닐 다이아몬드 Longfellow Serenade, 폴 영 Every Time You Go Away.

0: 모실걸? 하림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픽한 웨일스 출신 가수죠.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 준비합니다. 원곡은 러시아 민요예요. 영어 가사를 붙인 거죠. 그땐 참 좋은 시절이었어. 맞아 좋은 날들이었어 하면서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떠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노래예요. 자, 이 노래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비빔밥 코너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도심 들어가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달래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쪽 한남에서 양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충청권에서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더 가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도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옥산 휴게소 부근이나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정체는 그 사이 다 풀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우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5월 30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출발했습니다. 리듬 앤 블루스 보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가수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 소울 보컬리스트죠. 에릭 베네의 목소리였어요. 허리케인. 가사가 폭풍우를 이겨냈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걸 다 얻고요. 성공에 도취해 있을 때 거대한 시련, 이 허리케인이 닥쳐서 모든 걸 다 부수고 무너져 내린 후에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이 시련이 나를 부수고 구원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토요일 2부에는 여러분들의 민원을 100% 해결하고 있어요. 한 발 늦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으로만 꽉 채워드립니다. 다양한 분들이 주신 다양한 색깔의 노래를 모아 모아서 들어요. 비빔밥 코너 함께합니다. 우선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뭐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식빵 등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주연 한두 명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조연들까지 각 캐릭터의 성격이나 매력이 다 빛나는 드라마가 있죠. 이 시간에 듣는 노래들도요, 주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비빔밥. 모든 재료가 골고루 공평하게 어울리는 게 비빔밥이죠. 이 시간엔 노래 세 곡씩 그렇게 묶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이죠. 신청곡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의 서프라이즈 선곡으로 두 배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8910님 기쁘시죠? 원래 고향 친구랑 베프였는데 이젠 이웃에 사는 동네 친구하고 밥 먹고 뒷산 가고 하니까 친구들이 섭섭해해요. 미안하다 친구들아 하면서 The Osmonds의 One Bad Apple을 청하셨어요. 이 오즈먼드는 친형제들로 구성된 미국의 보이그룹이죠. 1970년대 소녀들 마음을 훔친 원조 아이돌입니다. One Bad Apple. 이 노래가 원래는 잭슨 5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근데 모타운 레코드의 수장인 베리 고디가 그 우리 애들한테는 안 맞는 노래야 이러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래의 주인이 바뀐 거죠. 제목 One Bad Apple. 영어 속담에서 나온 건데요. One bad apple spoils the whole bunch란 속담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전체를 썩게 만든다, 망친다, 이 속담인 거죠. 짝사랑하는 여학생한테 나쁜 남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마. 나쁜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모든 사과를 망치는 건 아니야. 그 남자는 있고 나한테 기회를 줘. 이런 얘기. 기회를 엿보고 있었군요. 메인 보컬을 맡은 도니 오즈먼드가 사과처럼 상큼한 목소리로 노래해요. 이어서 이동훈 씨 신청곡 Cold Heart란 노래예요. 피나우가 리믹스하는 음악입니다. 엘튼 존과 두아 리파가 노래해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나온 화제의 노래죠. 영국의 신화죠. 피아노맨 엘튼 존, 또 영국의 트렌드 퀸이면서 글로벌 팝스타가 된 두아 리파가 만나요. 엘튼 존이 두아 리파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48년이군요. 와, 48세 차이입니다. 콜드 하트 이 노래는 엘튼 존 명곡 네 곡을 하나로 엮은 메들리인데요. 호주 일렉트로닉 음악 그룹이죠. 피나우가 네 곡을 한 곡처럼 자연스럽게 이어붙입니다. 가장 오래된 노래가 1972년 곡이죠. 락앤맨입니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50여 년 전 노래를 48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함께한 겁니다.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기획을 한 거죠. 이어서 강태훈 씨가 슈가 레이의 아브라카다브라 청하셨어요. 70, 80년대를 풍미한 전설의 밴드죠. 스티브 밀러 밴드 노래입니다. 이 곡을 90년대 미국 밴드 슈가 레이가 아주 청량하고 경쾌하게 리메이크합니다. 마법의 주문에 걸린 것처럼 너의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겠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완전히 홀렸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The Osmonds의 One Bad Apple, 엘튼 존과 두아 리파, Cold Heart, Sugar Ray, Abracadabra.

인백션의 백뮤직 매주 토요일 2부는요 비빔밥 코너입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들었어요. 슈가 레이 버전의 아브라카다브라, 엘튼 존과 두아리파의 Cold Heart, 디오즈먼즈의 One Bad Apple 세 곡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팝음악 즐겨들은 팝송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밴드 어느 팀 어느 그룹 하면은 밴드 이름이 술술 나오는 건 물론이고 앨범 자켓 사진 얘기부터 뭐 B면의 몇 번째 트랙, 심지어 뭐 그 노래 녹음할 때 멤버 사이가 뭐 안 좋았다니 좋았다니 뭐 뒷얘기까지 팝송 지식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내공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고요.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뭐 1초도 안 돼서 정보가 나오는 시대에는 안 통하는 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종류의 멋짐이죠. 요즘 친구들은 그 있어 보이니즘을 뭘 통해서 보여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토요일 2부 한 주 동안 밀린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전합니다. 비빔밥 코너입니다. 홍정화 씨가 조이 맥킨타이어의 Stay the Same이라는 노래 청하셨죠. 1990년대 초죠. 세계를 뒤흔든 보이그룹 New Kids on the Block의 메인 보컬입니다. 조이 맥킨타이어 솔로곡입니다. 이 노래는 팀에서는 막내였죠. 이 노래에서는 의젓한 오빠미가 뚝뚝 떨어져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선에 맞추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러 달라고 하는 따뜻한 힐링송입니다. 이어서 유윤미 씨, 오늘 같은 날엔 멋진 알랑 들롱의 저음의 목소리 들어요. 파롤레 파롤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달리다와 알랑 들롱의 파롤레 파롤레. 원래는 1970년대 이탈리아의 국민 가수예요. 미나하고 배우 알베르토 루포가 부른 곡인데 이집트 출신의 프랑스 디바예요. 달리다하고 세계의 미남 배우죠. 알랑 들롱이 프랑스어를 리메이크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래가 됐죠. 제목 바홀레, 이게 프랑스어로 말이란 얘기입니다. 이 곡이 독특한 게요, 여자는 노래하고 남자는 동굴 목소리로 혼자 독백을 해요. 당신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람 같아요. 장미향을 멀리 실어 나르는 바람 같고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을 계속하는 남자. 여자는 말뿐이야. 사탕 발림 그만해. 그런 말은 다른 여자한테나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여자의 대화입니다. 김다룬 씨가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을 청하셨어요. 영국 남자가 뉴욕에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난 커피는 안 마시고 차를 마십니다. 토스트는 한쪽만 살짝 구운 걸 좋아하죠. 난 뉴욕에 사는 영국인이니까요. 이런 가사인데 이 노래는 실제 모델이 있어요. 스팅하고 친한 영국 작가이고 배우인 퀸틴 크리스프가 뉴욕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스팅이 이 노래를 썼답니다. 남들이 뭐라든 그냥 너답게 살아. 이런 얘기를 건네고 있네요. 조이 맥킨타이어, Stay the Same. 달리다와 알랑 드롱, 바홀레 바홀레. Sting, Englishman in New York.

조이 맥킨타이어의 Stay the Same, 달리다와 Along the Long, Bajole Bajole, Sting, Englishman in New York이었습니다. 자, 이제 뉴욕에서 미국 남부로 날아가죠. 5145님의 사연이에요.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기 표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 다진 양파와 샐러리, 피망 같은 채소와 함께 핫소스를 넣고 푹 끓여줘요. 중간에 굴과 새우를 넣고 익히다가 마지막에 쌀을 넣고요. 닭 육수를 붓고 익혀주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요리 이름이 잠발라야예요. 매콤한 볶음밥,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신청합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보탤 필요가 없네요.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의 유명한 쌀 요리 이름이죠. 잠발라야. 가사가 단순해요. 친구들 모여라. 배 타고 가서 음악 연주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춤추면 놀자. 심플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다음 곡은 정우민 씨가 마티나 맥브라이드의 Wrong Baby Wrong Baby Wrong이라는 노래 청하셨죠. 컨츄리계의 셀린 디온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컨츄리 디바 마티나 맥브라이드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요, 남자랑 헤어지고 상심해 있는 친구한테 등짝 스매싱과 함께 폭풍 위로를 건넵니다. 으이그 인간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응?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근데 절대 못 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틀렸어 친구야.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 예, 든든한 친구의 위로송입니다. 한 곡 더요. 고광철 씨가 형님 신나게 헤이즐딘의 서친 고고 하셨어요. 헤이즐딘은 영국 가수죠. 서친 이 노래는 부제가 있어요. I gotta find a man, 남자를 찾아야겠어 라는 부제예요. 가볍게 놀 사람 말고 나는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있거든. 꼭 찾아야 돼. 잘생길 필요도 없고 재산이나 명성이 있을 필요도 없어.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돼. 난 그런 남자 꼭 찾을 거야. 외롭다고 하소연만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아휴 누가 안 오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짝은 내가 찾아. 나타나기만 해봐. 뭐 이런 노래예요. 헤이젤 딘의 아주 파워풀한 기운을 듬뿍 받으시고요. 여러분도 화끈하고 유쾌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카펜터스, 잠발라야, 마티나 맥브라이드, Wrong Baby, Wrong Baby, Wrong, 헤이즐 딘입니다. Searching.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네요. 오늘 끝곡은요. 전주가 한 1분 30초가 넘어요. 아빠는 방랑자였어요. 모자를 벗어놓는 곳이 바로 아빠의 집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남은 건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그 미국 흑인 가정의 슬프고도 리얼한 가족 연대기가 담긴 노래 The Temptations의 Papa was a Rolling Stone이라는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이 노래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일요일도요. 낮 12시에 다시 꼭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은 나들이 차량들이 평소보다 많지 않습니다. 몇몇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만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함안 2터널 부근과 또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반월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둔대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는 월곶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북천안 부근 또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반짝이 4071님께서요. 응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이뻐지려고 미용실 다녀왔어요. 근데 제 옆에 앉은 손님분이 너무 곤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이 그 손님을 보시고는 안 되겠네. 언니한테는 여관비를 받아야겠어요. 하시는 거 있죠? 유쾌한 농담에 미용실 안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아, 저 이런 개그 정말 좋아합니다. 듣는 사람도 즐겁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재밌고 농담을 건네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개그요. 아무래도 미용실 원장님 유머 센스를 응디도 배워야 될 것 같네요. 편안한 농담 한 번에 깨르르 웃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박현우의 웃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농담 너무너무 좋아요. 안 되겠네. 언니한테 여간비 받아야겠네. 이렇게 곤하게 편하게 자나.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개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같이 하호호 웃으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 농담을 들으면 웃게 되죠. 같이. 임명아님께서 가은씨 안녕하세요. 가은씨한테 긴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회사에서 들을 때는 사장님 때문에 몰래 단문만 보냈거든요. 오후에 가은씨 덕분에 시간도 잘 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들을 때는 사장님 몰래 듣는 거라서 짧게 보낼 수 있었는데

있는데 지금은 긴 문자 보낼 수 있으니까는 집에 계시는 거겠죠? 주말에는 일 안 하시나 봐요. 아유, 푹 쉬세요. 이럴 때. 이정민 님께서 응디 저는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하는데 매일매일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퀴즈도 맞추고 글도 보내는데 한 번을 안 읽어주시네요. 지방이라서 안 되나요? 실망 실망. 오늘은 읽어주시려나요? 아유 뭘 또 실망을 두 번씩이나 하고 그러세요. 지방이라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요. 정민님 앞으로도 자주 보내주시면 제가 꼭꼭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고요.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를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분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4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윤인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데요. 어제는 퇴근 시간 맞춰 극 만남 추진. 찜닭 먹고 음료 하나씩 들고 2차로 동전 노래방에 갔어요. 음주 없이도 너무 잘 노는 우리는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노래를 열심히 불렀고 1분을 남겨두고 트로트 메들리를 선곡했죠. 시작은 발라드로 했으나 역시 맛깔나고 흥나게 하는 건 K-트로트더라고요. 요즘 제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친한 사람들이랑 목청껏 노래 부르면서 웃고 떠들었더니 너무 즐겁고 우울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늘 좋은 기운을 선물해주는 우리 모임 멤버들에게 이 노래

멤버들에게 모임 멤버들에게 노래 선물 신청해 주셨어요. 금 만남 추진해서 술이 아니라 건전하게 밥 먹고 음료수 하나씩 먹으면서 노래방 가서 그것도 동전 노래방 가셨어요.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근데 마음이 진짜 잘 맞는 분들이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노래방 가면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마음 놓고 막 신나게 못 부르겠던데. 낯을 가려서 그런가? 진짜 친한 사이들끼리 가야지 막 트로트 부르면서 춤도 추고 막 탬버린도 막 흔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약간 그렇게 안 친한 사람들끼리 가면 그냥 분위기 있는 발라드나 부르고 오지. 마음이 잘 맞으시는가 보다. 아유, 이렇게 한 번씩 웃고 떠들어야지 사람 만나고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야지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자, 인승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현숙의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이자연의 찰랑찰랑, 그리고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현숙의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이자연의 찰랑찰랑,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이성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늘 제 옆에 있어준 친구예요. 별거 아닌 일에도 같이 웃어주고 제가 지쳐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생각해보니까 친구에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네요.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이런 말 잘 못했는데 오늘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항상 내 편이 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웃으며 살자. 내 맘 알지? 내가 너 많이 아낀다.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있다는 거, 그거 참 특별한 일이죠. 이렇게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 정말 정말 큰 복이에요. 근데 한 번도 쑥스러워서 고맙다, 오래오래 우리 같이 친구하자 뭐 이런 말을 잘 못하셨나 봐요. 친구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성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영탁의 찐이야, 박군의 한 잔에,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남진의 둥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탁의 찐이야, 박군의 한 잔에, 문희옥의 평행선, 남진의 둥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김연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허연 김이 풀풀 올라오네요. 보리차가 끓고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 중이에요. 생수를 사서 마셔도 되는데, 정수기 물을 마셔도 되는데 왜 저는 매번 보리차를 끓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 엄마의 영향이 큽니다. 엄마도 가족들을 위해서 늘 보리차를 끓이셨죠. 다른 아이들 보니까 투명한 생수 마시던데 우리는 왜 보리차만 마시는 거지? 어린 시절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제 입맛에는 구수한 보리차가 딱이었어요. 학교 다녀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보리차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다가 캬 하고 감탄하곤 했죠. 이제는 우리 집 아이가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엄마도 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셨겠죠? 이제 엄마는 보리차 대신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엄마의 애정인 걸 알면서도 다 먹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왜 이렇게 많이 싸우셨냐며 툴툴거리고 이내 후회합니다. 그저 엄마가 최고라고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매번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보리차를 끓이면서 우리 아이를 생각하다가 끝내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번집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이죠. 에이, 저희 집도 항상 보리차만 마셨었어요. 꼭 물을 끓이셔서 그 따로 이렇게 넣어두셔가지고 냉장고에 두세 병씩 넉넉하게 항상 그리고 그 냉장고에 물을 다 마시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마시면 되는데 꼭 끓인 물 먹어야 된다고 그 주전자에 펄펄 끓던 그 뜨거운 거를 저한테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후후 불어서 막 마시라고 이거 마시라고 따뜻한 거 몸에 좋다고 막 마시라고 그랬었어요. 난 시원한 거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왜 그렇게 매번 보리차를 고집하셨을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끓인 물을 먹이고 몸에 좋아서 그런 거겠죠. 이제는 또 반찬을 싸다 주시는데 아유 왜 그렇게 짜증이 왜 나냐면 엄마한테 왜 툴툴거리냐면 엄마 고생했을까 봐 그게 싫어서 짜증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해오지 말라니까 왜 해와. 왜 이걸 이고지고 고생해서 와. 미안한 마음에 더 짜증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 고마우면 짜증을 낼까?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그죠? 참 엄마한테는 그게 힘들어요. 자 연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구수경의 친정엄마 진성의 울엄마에 이어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까지 세 곡 함께 들어보시죠.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필터 샤워기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요. 트로트 신곡과 명곡을 차례대로 감상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1부 끝곡으로 허찬미의 사랑의 자판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가랑요금소 진출램프 갓길에서 낸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동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곤지암 3터널 1차로에서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성남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가서 성남요금소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에서 송파나들목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성남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양지은의 남이처였습니다. 뚝뚝 여러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2부 코너가 바뀝니다. 그동안 반저희 분들께 트로트 신곡과 명곡을 소개해드렸던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이 시간이요. 이번 주까지만 방송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 코너가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제목은 바로 트로트 내비게이션인데요. 은간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새 코너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저희 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토론토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303님께서요. 응디,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이 울려서 혹시나 하고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친구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을 모셔올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23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얘기가 너무 디테일해서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약속 장소로 가실 거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안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밀한 추억 묘사에 제가 확신이 생겨서 엄마 심심하잖아, 그냥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함께 다녀왔는데요. 세상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니 이야기 보따리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날 모이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요, 90세였어요. 그중 최고 대장은 우리

우리 엄마였고요.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번호 어떻게 알았죠? 우와! 너무 좋은 시간을, 어머머,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머니 친구인데 모임이 있는데, 모셔올 수 있냐. 23년 전에 같은 동네에서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내던 분들이신가 봐요. 근데 누군 줄 알고 안 가신다고 하신 건가? 아유,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다 내놓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셨겠다.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저 같았으면은 뭐야 이거 뭐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러면서 얘기 그냥 돌려서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들어보니 뭔가 진짜 엄마를 잘 알고 계신 분 같다 싶으셔서 다녀오셨나 봐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전영심님께서 가은씨 라디오 틀어놓고 밑반찬 만들어요. 신나는 노래 많이 많이 틀어주세요. 가은씨 목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마술 4시까지 효력 있겠죠? 그럼요. 예, 제 목소리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신다니. 신나는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노래 3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옵니다. 김현자의 10분 내로, 금잔디의 일편단심, 주현미의 안오네.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신곡이 명곡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트로트에서 팍팍 밀어드려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오늘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김수찬의 남자다인데요. 프린수찬, 김수찬 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또 빛나는 트로트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홍보에 나서야죠. 김수찬 씨 굉장한 매력을 가진 분이에요. 믿고 듣는 가수고요. 믿고 보는 방송인이죠. 저도 김수찬 씨랑 함께하는 방송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센스가 넘치고 눈치가 최고고 그리고 실력이 또 최강이시니까 우리 반째분들이 원하시는 걸 찰떡같이 알고요. 우리 찬이 사랑분들이 좋아하는 건 귀신같이 아는 센스 만점의 김수찬 씨.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남자다 어떤 내용인지 가사 한번 볼게요. 세상이 등 돌려도 어차피 가야 할 인생. 말없이 견디는 길 위에 남자의 눈물이 흘러. 술잔에 녹이는 내 눈물아. 쓰디쓴 나의 인생아.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본다. 이게 바로 사나이란다. 남자다. 나는 남자다. 남자라 울지 않는다. 사랑도 내 인생도 이제는 빛이 날 거다. 이 노래는 뭐 남성 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김수찬의 신곡 남자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곡 트롯 나미 오빠의 타이밍이 너였어 인데요. 2026년 5월 22일 나미 오빠라는 활동명으로 자신의 앨범을 발표한 신인 트로트 가수예요. 나미 오빠의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요즘에 정규앨범을 발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10곡이나 수록된 정규앨범을 발표했고요. 심지어 그 10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능력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타이밍이 너였어 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 한번 보죠. 비가 오던 그날 오후 괜히 마음이 허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길을 걷다 너를 만났지. 지친 표정 숨기려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도 내 하루가 조금씩 밝아졌어. 타이밍이 너였어. 내 인생에 들어온 이유.

이유. 스쳐갈 인연 아니고 내 사람이 될 사람. 사랑이 찾아오는 순간의 설렘과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가사가 담겨져 있네요. 남이 오빠의 타이밍이 너였어. 이 곡 앞서 소개해드린 김수찬의 신곡 남자다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빛나는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찐 트로트 명곡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심수봉의 여자라서 웃어요 인데요. 반지분들 에픽하이라는 힙합 그룹 아시죠? 타블로, 투컷, 미스라로 이루어진 3인조 힙합 그룹인데요.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발표한 팀이에요. 젊은 힙합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힙합과는 다른 음악 장르와도 잘 섞일 수 있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팀인데요. 그래서 2007년 에픽하이와 심수봉 선배님이 함께 작업한 노래 오늘 들려드릴 여자라서 웃어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곡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가수죠. 김장훈 씨가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남자라서 웃어요를 여성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곡이에요. 심수봉 씨가 원곡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성사된 리메이크 버전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가사 한번 볼까요? 난 한 잔을 마시고 그댈 웃으며 보냈죠. 또 한 잔을 마시고 그저 바보처럼 웃었죠. 난 괜찮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울고 싶어도 웃잖아요. 난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살잖아요. 심수봉 씨의 애절한 창법과 에픽하이의 래퍼 미스라 씨의 랩이 어우러진 노래 여자라서 웃어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명곡 트롯 왕소연의 그 여자인데요. 애절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트롯 가수 왕소연 씨의 대표곡입니다. 왕소연 씨는요. 2000년대 발표한 트롯 발라드 애원이라는 노래로 청취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애원은 인기 작사가 이건우 씨가 노랫말을 쓰고요. 김범룡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이 노래로 왕소연이라는 이름을 알렸지만 오늘 들려드릴 그 여자라는 곡 역시 많은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가사 한번 보죠. 밤이 내린 골목길 가로등 하염없이 거니는 그 여자 가리워진 머릿결 사이로 떨고 있는 그 입술 그 누가 여자를 어둠 속에 울게 하나 그 누가 여자를 차디찬 거리에 혼자 두었나 아마 이별했나 봐 저토록 우는 걸 보면 사랑이 여자를 떠나서 아프게 한 거야 외로운 여자 고독한 여자 쓸쓸한 여자 가사 너무 좋죠? 왕소연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쓸쓸한 분위기의 가사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노래 그 여자 앞서 소개해드린 심수봉의 여자라서 웃어요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심수봉의 여자라서 웃어요. 그리고 왕소연의 그 여자였습니다. 김병수님께서요. 은디 안녕하세요. 주말이지만 에어컨 청소도 하고 선풍기도 꺼내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네요. 올해는 제발 덜 더운 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은 참 덜 더운 여름이지만 벌써부터 더우니까 이거 참 걱정입니다. 잘 보내야 될 텐데요. 더위를 이기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박상철의 무조건, 송대관의 딱 좋아, 그리고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없습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2: 0783님께서요. 응디 토요일에는 무조건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 가서 장을 보고 오거든요. 사람도 북적북적, 행복한 내 마음도 북적북적. 정말 좋아요. 전통시장 최고입니다. 시장 좋죠? 맛있는 거 많이 사셨어요? 에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네요. 자,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오유진의 돌팔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27분 교통정보입니다. 귀경 정체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임고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동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70 물류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 정체는 충청권에 진입해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시작됩니다. 더 가서는 안성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일대, 이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엔 필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전 모드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켜지는 순간 기계는 최소 전력을 쓰게 됩니다. 멈추지 않을 만큼의 에너지로 켜둔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죠. 날이 더워지면서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초여름 피로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에너지를 쓰거든요.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내 안에 절전 모드가 켜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말이죠. 계절에 맞춰 나를 업데이트 시켜야 합니다.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로 오늘 열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모든 것들에게 꼭 있는 기능이라고 하죠. 절전 모드.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절전 모드가 켜지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봄에는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되고요. 여름에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체력이 뚝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오후 시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겠죠. 아우 좀 쉬어야겠다 하고 라라랜드에 오신 분들 오늘도 2시간 제가 좋은 노래로 쓰담쓰담 해드릴게요. 음악의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선곡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도 떠나볼 거예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5024님이 주신 문자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콩국수를, 노래를 부르셔서 콩국수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콩국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전에 살던 동네에 콩국수 맛집이 있는데 엄마는 그 집 콩국수만 드시거든요. 이사한 지 6년. 저는 오늘도 1시간을 달려. 와우. 1시간을 달려 효도하러 갑니다. 콩디. 5024님이 주셨어요. 진짜 맛난 콩국수 집이신가 봐요. 아주 고소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생각나는 계절이 진짜로 왔습니다. 어여어여 안전하게 효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디 미숫가루 좋아해요? 그럼요. 미숫가루 좋아하죠. 미숫가루? 미숫가루 좋아하죠. 또 간편하잖아요. 물에 타서 막 섞어서 흔들어서 먹으면 배도 좀 든든한 것 같고. 1972님이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걸 여쭤보셨을까요? 저희는 여름마다 미숫가루를 엄청 타먹거든요. 물에 미숫가루 넣고 꿀 넣고 얼음 넣어서 흔들면 최고의 간식이 된답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방앗간으로 미숫가루 만들러 갑니다. 때 되면 이렇게 맞춰서 집에다 두고 미숫가루 꿀 넣고 얼음 넣고 흔들어서 쉐이크 만들어서 이렇게 간식처럼 드시나 봐요. 1972님 문자 주셨습니다. 새싹이에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새싹이야. 어서 오세요. 콩디라고 부르면 되나요? 그럼요. 편한 대로 그냥 불러주시면 됩니다. 뽀니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고딩 시절에 라디오에 연애 편지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연애 편지 고딩 때 보냈었어요. 그때는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쓴 고백 편지를 라디오 사연으로 보냈나 몰라요. 직접 하기는 좀 쑥스럽고 하니까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싶은 거겠죠. 소개되면 개꿀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마음. 첫사랑 제이야 잘 살고 있냐 하시면서 한주원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셨나 봐요. 우리 한주원님 앞으로 우리 좋은 친구 되어보아요. 뚝딱이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코요태 우리의 꿈.

쇼태의 우리의 꿈 듣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뭐 말은 하지 않아도 꿈이, 근사한 꿈이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멘트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902님, 늦가기 40대 대학원생입니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이면 독서실에서 필기 또 필기를 한답니다. 가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싶어서. 크크크, 용기를 주세요, 콩디 하셨습니다. 멀티클래스 인생을 사시는 분 같습니다. 40대 늦가기 대학원생이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박대현 님이 주셨는데요. 콩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다가 석 달 안식년을 받아서 쉬는 중이거든요. 근데 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쉴 때 뭐 할까요? 아내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박대현님이셨는데 바쁘게 살다가 쉼을 만나면 뭘 해야 하지? 부터 떠올린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던데요.

뭐 쉬는 거 따로 있겠습니까? 늦잠 자고 또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도 느긋하게 하고 미뤄뒀던 약속도 좀 잡아서 다 해보고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도 좀 가보고 가족이랑 시간 좀 마음껏 보내볼까? 그럼 보내시고 그냥 멍 때리고 싶다? 그것도 좋고 맛집 찾아가 보는 것도 시간 잘 가고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박태현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님. 이정현님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 섬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누워 있습니다. 크아, 감성 멋지고 낭만 있고 좋겠는데요. 고기는 안 잡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이러다 밥만 먹고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한 마리라도 낚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기는 안 잡혀도 생선은 안 잡혀도 이런 시간이 진짜 낚시 맛 아니에요? 도시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시간, 무슨 뭐 바닷소리 들으면서 푹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생선 하나 걸리면 개꿀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근무 중인 사람 저요 하셨습니다. 722 하나님. 이따 퇴근하고요. 오늘 저녁은 치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주말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덜 억울할 것 같아. 그러면 드셔야지. 오늘도 고생하셨으니까 치맥 하면서 잠깐 힘듦을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221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미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미영님 이 노래 듣고 싶으셨어요? 이문세의 솔로 예찬.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로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김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아플 때 혼자 있으면 더 서럽고 외롭고 아파요. 얼마 전 장염에 걸려서 크게 아팠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를 더 챙겨야지.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기 싫어도 약 잘 챙겨 먹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적당히 몸도 움직여가면서 되도록 아프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플리에 아플 때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를 챙겨왔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거북이의 어깨 쫙,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아프지 말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 김혜정님의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을 또 담아주셨다고 해서 들어봤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거북이의 어깨쫙,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염으로 꽤나 많이 아프셨었나 봐요. 또 혼자였을 때 아프면 엄청 서럽죠. 그래도 너무나 현명하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기운 잘 차리셨습니까? 우리 김혜정님 이제 더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안진인 님이십니다. 40년 넘게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우리 아빠. 얼마 전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은 무리라고 느끼셨는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오셨습니다. 버스랑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큰소리 떵떵 치셨지만 급한 일 있을 땐 불편할 수도 있겠다 느끼셨는지 저한테 운전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면허를 따놓고 한 번도 밖에 차를 끌고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다시 배워보고 있습니다. 콩디.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부담감도 있고 부모님이 나한테 의지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설렘을 동시에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청풀리는 아빠와 같이 듣고 싶은 드라이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운전 연습 열심히 해서 올 여름에는 부모님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닐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사,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진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아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오셨던 날. 부모님이 나한테 의지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설렘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빠가 어느 날 운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차가 세워져 있고 운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운전을 요즘 안 해? 차가 맨날 주차돼 있던데? 그랬더니 아유, 운전면허증 반납한 지가 언젠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 방 안에서 좀 울었는데 저하고는 좀 다르십니다. 확실히 씩씩하시네, 우리 안진희님.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청불리에 소개된 김혜정님, 안진희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0님, 여기는 포도 농장입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하루 종일 일하고요. 포도밭 작업장에서 등갈비 굽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이 등갈비 얼마나 맛있을까요? 개꿀 맛이겠다. 땀 흘리고 일한 날에는 고기가 최고의 만찬입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죠. 1670님 보내주셨고 신은경님 아들 덕분에 3시간 넘게 갯벌 체험을 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3시간이요? 조개도 캐고 바다도 보고 오늘치 체력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아들 소원풀이 해준다고 먼 길 운전한 여보야 고생했어. 얼른 집 가서 우리 맛있는 저녁 먹자 하시면서 신은경님 보내셨습니다. 조개 캐고 개 잡고 맨발로 갯벌도 걷고 이런 거 하셨겠죠? 얼마나 힘드실까. 오늘치 체력을 다 소진하셨다고 우리 은경님 보내주셨습니다. 한미숙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네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 모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방면으로 정릉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마장램프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분기점에서 바란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이후로는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동수원에서 북수원 부근, 더 가서는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또 월곡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동휴게소 부근에서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남지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캐치의 주제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캐치의 메인 넘버이자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뮤지컬 보신 분들은 더 생생하게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메모리 듣고 왔고요. 이 뮤지컬이나 영화로 캐치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모리를 부르는 고양이 그리자벨라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뭐

뮤지컬로 한 네다섯 번 본 것 같아요. 아, 재밌죠. 캣츠는 1년에 딱 하루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고양이를 선택하는 운명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넘버가 참 많은 작품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메모리 뮤지컬 캣츠의 대표 넘버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 여행을 갑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6년 5월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화요일 토요일엔 이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트본.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토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6년 5월이 되겠습니다. 96년도 5월 마지막 주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0304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뽀니 언니가 진행했던 라디오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집을 풀던 때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볼륨을 높여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집 많이 푸셨구나. 그때 수학쌤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점점점 최고 점수가 30점을 넘긴 적이 없다는 야 이러기도 쉽지 않다.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쌤이 저를 참 예뻐했습니다. 최수진 선생님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요. 시원한 커피 선물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위 곡의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오늘 1위 곡의 주인공 이 팀도 제가 참 좋아하는 팀입니다. 3인조 남자 댄스 그룹이 되겠습니다. 90년대 가요계를 강타했던 인기 그룹입니다. 많은데. 작년에 그룹 노이즈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 NR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팀 이름이 R로 시작된다는 거겠죠.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위 주인공 여러분들 너무 쉽네. 그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본 그럼 오늘도 12곡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나 어떡하지? 요즘 매일매일이 새로워. 너를 만나고 내 모든 게 달라진 게 분명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다. 윤종신의 환생 이번 주 10위. 너 진짜 웃긴다. 나만 사랑하겠다 하더니 그새 딴 여자가 생겼다 이거지? 그래 나도 너 필요 없다. 잘 가라.

잘 가라고. 엄정화의 슬픈 기대 이번 주 9위. 음악자라는 두 남자가 세상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패닉의 달팽이 이번 주 8위.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0위 그리고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오늘도 이본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만나보고 있어요. 10위는 윤종신의 환생, 8위는 패닉의 달팽이였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독백 같은 노래죠. 환생. 윤종신 씨는 말하듯이 하는 이런 가사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전달이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패닉의 달팽이 지금도 라디오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뭔가가 확실히 있습니다.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이어서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난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간 너지만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내 평생에 너를 잊을 날이 올까?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번 주 7위. 너도 알지.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이번 주 6위. 7위 그리고 6위 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까요? 토토본 뮤직 고!

네, 토토오보 오늘 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열어보고 있고요. 7위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6위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좀 웃음이 났습니다. 너도 알지.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부하하하. 적어도 제 주변에는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노래 두 곡을 이렇게 만나고 왔고요. 1996년 5월 마지막 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 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5위 곡으로 이어가 볼까요? 난 아무래도 첫눈에 너한테 반했나 봐. 나 진짜 이런 마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면 안 될까? 킹건모의 스피드 이번 주 5위. 내가 말했지? 나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라고 말이야. 다음 세상에서도 부하하하 널 다시 난 사랑할 거야. 녹색지대의 끝없는 사랑. 이번 주 4위. 그래, 나 울지 않을게. 네가 보고 싶어지면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볼게. 그럼 우린 함께일 수 있는 거야.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번 주 3위. 5위 곡 그리고 3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토트본 뮤직 큐.

토요일도 이본과 함께합니다. 토토 오본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여행 중이고요. 5위를 차지한 김건모의 스피드, 3위를 차지한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 90년대 가요계를 거의 양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두 분이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 그리고 댄스 발라드 소울 다 씹어먹던 우리 김건모 씨 만나봤습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죠. 라라라리라라 차트 2위, 우리의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이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번 주 2위. 대망의 차트 1위. 나도 알아.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말이야. 그럼에도 하고 싶다면 그 사랑에 쓰러지지 않을 준비 됐어? RDF의 찬란한 사랑, 이번 주 1위.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2위,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오.

0: 마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번에 라라랜드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열어봤습니다. 2위는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1위 곡은 알리프의 찬란한 사랑이었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와, 시간이 순삭이었습니다. 이민영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오늘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준비했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오늘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도로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간선도로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시간보다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청담대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여의 하류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도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이후 망양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김해 가야 하이패스 요금소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학교 다녔을 때 다들 연습장 한 권씩 갖고 다녔죠. 스프링 달리고 줄 없는 노트요. 수학 시간에 문제 계산할 때 쓰고 한자나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쓰고 했지만 연습장이 제일 바빠지던 순간은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뒤로 앉은 친구들이랑 낙서하면서 웃긴 그림도 그리고 북 뜯어서 쪽지도 적어서 보내고 좋은 노랫말도 받아 적고 그 안에서는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자그마한 크기였지만 때론 운동장보다 더 넓게 쓰이던 그 연습장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여기 이곳도 편하게 마음 펼쳐놓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이와 조규찬의 내 마음속에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소로우의 인호진입니다. 연습장 많이들 기억나시죠? 저는 특히 연습장 사랑했죠. 사용량이 월등히 많았어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좀 필기왕인데다가 예. 문제풀이도 많았고 그 연습장 보통 앞뒷면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시작할 때는 약간 학업 관련으로 하고 뒤쪽에서 할 때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죠. 이제 예, 뒷면부터는 그 쉬는 시간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물론 수업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지만 낙서 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선생님들 캐리커처를 그렇게 제가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서 막 웃고 거기에 또 오목도 두기도 하고 빙고도 하고 또 좋아하는 그 팝송 가사 적기도 하고 진짜 와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싶어요. 그렇네. 연습장이 그렇게 꿈도 키울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거를 막 적어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스드인도 그런 자유가 좀 보장되는 네. 좀 여지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부에서는 신청곡 하이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속도를 내서 달리는 음악의 도로가 쫙 펼쳐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우리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옥정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힘차게 달려가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탑승하셨습니다. 우리 1430님 운전면허 따고 바로 첫 차를 사서 쌍둥이 애들을 데리고 수원에 쇼핑몰에 다녀왔습니다. 매번 동네만 다니다가 큰 용기를 내서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운전이 재밌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운전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요즘 힘 빠지는 일 연속인데 인디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잘 될 거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차 안에서도 스윗드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초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되셔가지고 그죠? 다들 그 운전 초보 시절이 있잖아요. 운전대 잡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눈동자를 돌리는 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볼 틈 없죠. 뭐 에어컨 공조 조절할 틈 절대 없잖아요. 아이고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건 아이고 그건 뭐 한 두 달 이후에 가능했었죠. 1430님께서 사랑스러운 아이들 데리고 쇼핑몰까지 다녀오셨으면 이제 재미를 느껴갈 때쯤 그때 더 신중하게 더 안전운전 하시고 주위 사방 잘 살피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이제 좀 감 잡았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을 때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미리미리 선배로서 운전 선배로서 제가 응원을 해드립니다. 힘 빠지는 일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걸로 기분 좋아지고 이걸 또 바닥치고 딱 상승하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되겠죠? 잘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9811님 문득 생각해보니까 남편과 20대에 만나서 연애 10년 그리고 결혼 20년 만난 지 30년이 되네요. 이제는 무뎌지고 삶이 녹록치 않아서 서로 기념일은커녕 생일도 안 챙기고 살고 있는데 애들도 커가고 있으니까 이젠 좀 서로 바라보고 살아야겠어요. 느끼셨을 때 바로바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친하고 부부 사이,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 숫자만 보면은 저희 스위스로 팀 같아요. 저희 멤버들 만난 지도 거의 30년 됐거든요. 연애 10년, 그치. 데뷔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10년, 그리고 데뷔 후에 이제 결혼으로 따지면 20년 차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더 자주 만나서 더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 시시콜콜한 것도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정이, 우리 사랑이 계속 잘 이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결혼한 것 같네. 9811 사연 보니까. 자,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리고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먼저 들으신 노래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였습니다. 아유 이쁜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고 있네. 산책로 같은데 4307님께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먼저 올라가서 저를 이끌어주는 우리 강아지 덕분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 같이 산책 나오시고 운동할 겸 같이 이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남산 같은데 남산 그 올라가는 예, 그 지점 같은데 우리 강아지가 먼저 그 계단을 막 올라가서는 중간에서 얼른 와요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요. 서서히 차근차근 근력 기르시고 우리 강아지와 함께 아, 산책도 다니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홍님. 오유 오랜만입니다. 한국에 오셨다 그랬었는데? 뉴저지로 돌아왔어요. 컴백하셨군요. 3주간의 한국 여행 동안 같이 했던 스윗 드라이브. 지금은 뉴저지에서 모바일 앱 콩으로 청취 중입니다. 벌써 한국 그립네요. 아이고 저도 벌써 그립네요. 오신다고 연락하고 한국에 오셨다고 연락을 한번 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 스테판 홍님의 연락을 제가 잘 못 본 건가요? 그만큼 한국에서 일도 많으셨을 거고 좋은 시간 보내셨겠죠. 좋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홍 뉴저지 특파원 종종 소식 전해주십시오. 스위스로우와 미노이의 러브 드라이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위크엔드와 권진아의 노크까지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이게 뭐야? 오 그렇구나. 두부찌개 두부전골인 것 같아요. 8476님께서 인디 오랜만입니다. 할머니 기일이 다가와서 성묘를 다녀왔어요. 산소 갈 때마다 줄 서 있던 두부집이 있는데요. 엄마가 꼭 드시고 싶다고 해서 대기 줄을 뚫고 먹고 왔는데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집 저장. 아 짜릿해. 줄 서서 먹고 맛집이라고 소문났고 평점도 높은 곳에 와 대단한가 보다 해서 그래도 막 제법 오래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게 되었을 때 진짜 맛있으면 인정. 근데 생각보다 그 줄 서서 먹는 집이 그렇게 뭐 내 입맛은 그렇게 아예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확률이. 근데 8476님께서는 제대로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드시면서 또 할머니가 드셨으면 맛있게 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네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전성근님 경북 문경이 처가인데요. 장인장모님 사과 농사일 도와드리고 저온 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사과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사과 많이 먹을 거예요. 우와 부자시다. 저도 사과 엄청 좋아하는데 아, 되게 든든하시겠어요. 그래요 농사일도 도와드리니까 장인장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자 우리는 또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드라마가 생각나는 노래들이다. 최진영의 날 위한 사랑, 차인표와 시네라의 그대 떠나도, 그리고 안재욱의 Forever.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1부 끝곡은요. 러브홀릭의 놀러와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2부는 신청곡 하이웨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나들이 차량들이 평소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만 더딘 흐름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최대를 보였던 정체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3터널 1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부곡에서 반월터널 부근 더 가서는 서창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남아있는데 양재 부근 3,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이제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만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신화의 해결사였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가 시작됐네요. 자, 이제부터는 방향도 그리고 속도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앞두고 있고요. 스테인들의 명품 선곡 기대해보면서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비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노진 기자입니다. 스트인께선 주말에 이곳을 찾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1: 아, 예. 여기는 쭉 뻗은 음악의 도로거든요. 아, 싱싱 달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2: 신청곡 하이웨이. 좋은 음악의 흐름을 따라 신청곡 하이웨이.
0: 주말을 맞아 스디인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막힘 걱정 하나 없습니다. 쾌속 주행, 뮤직 드라이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KBS
1: 9334님 파전 부치면서 스윗 드라이브 듣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듣고 싶어요. 명곡이죠.
3: 예, 저 지난번에 유인음악가게 락발라드 할 때 엄청 듣고 싶었어요. 덕분에 열심히 불러야지.
0: 임재용님, 괄호 열고 자클린 닉네임이시네요. 남자친구가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신청하고 싶대요, 인디.
3: 그러시대요? 남자친구가 우리 자클린에게 보내는 노래 이렇게 들려주고 싶대요?
0: 딸기빙수님, 레드플러스의 그녀는요. 한동안 노래방 가서 매일 부르던 노래인데 그때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네요. 아, 아련.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레드플러스의 그녀는 듣고 옵니다.

0: 음악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다.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오신 노래들은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레드플러스의 그녀는 이었습니다. 게시판으로 강신정님. 어렵게 시작한 가게인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잘 되지를 않아서 매일 힘들던 차에 우리 늦둥이 막내딸에게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쳐있는 제 삶 속에 또렷이 들려오던 한마디, 아빠. 그래, 나는 다섯 명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아빠였지. 다시금 우뚝 힘을 내려 합니다. 저는 아빠니까요. 하트.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야,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었네요. 우리 복덩이 따님이 신정님께 아주 슈퍼파워를 선사하셨습니다. 화이팅! 박진호님. 인생 뭐 있습니까, 형님?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0: 아무르 파티 이홍기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그럼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비교할 거 없죠? 예, 좋습니다. 뭐. 이정민님. 안녕, 인디. 열무김치 담그면서 신명나게 들을 노래가 필요합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2: 꺄! 저 엄청 좋아요. 오!
0: 제가 그동안 진짜 오케아를 못 들어가지고 힘이 쭉쭉 빠졌었나? 아유, 열무김치 잘 담그시고요. 저도 덕분에 신나게 춤추면서 들을게요. 가호의 시작, 아무르 파티 이용기 버전,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상하이 로맨스.

521님 안녕하세요. 나이 57에 와닿는 이 노래 정말 어른 노릇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손디아의 어른 부탁합니다. 하트.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매해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우리 921님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4153님 오랜만에 광화문 가서 서점 나들이 하고요. 쭉 걸어서 덕수궁 구경도 하고 돌담길도 걸었습니다. 광화문 연가랑 고민했는데 이 노래 들려주세요. 규현의 광화문에서. 아유 좋은 선택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6365님 저도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3 아드님 중2 따님 이렇게 두 분 모시느라 너무 힘드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아 엄청 힘드신가 보다. 아 그리고 고3 한 분만 계셔도 힘든데 사춘기 중2 따님 아이고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손디아의 어른 규현의 강화문에서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나의 사춘기에게.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참여를 원하신다면요. 사연과 신청곡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은 5102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스윗드라이브를 듣기 시작한 새싹 청취자입니다. 근데 스윗소로 이노진 씨라니 하트 두 개. 왜 이제 알게 된 거죠? 10년도 지났지만 예전에 남자친구랑 스윗소로 콘서트도 갔었는데 추운 겨울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랑 감사합니다랑 또 같이 하려고 그랬다. 아, 그랬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저희 콘서트, 어떤 콘서트일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 남자친구랑 가장 빛나는 순간을 저희 스윗소로 콘서트와 함께 하셨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4년째, 이제 7월 되면 4년입니다. 4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듣게 되셨더라도 앞으로 쭉 들으시면서 추억의 목소리 그리고 스윗소로의 음악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콘서트 하면 또 소식도 여기서 접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네요. 행복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정준일의 안아줘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7도, 강릉은 2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은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3터널에서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이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한남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 모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뮤직.
1: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 중에는 요정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자매인데요. 마음씨 고약한 언니는 입을 열 때마다 뱀과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마음씨 착한 동생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보석이 쏟아지죠. 문득 나의 5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입에선 뱀이 튀어나왔을까? 아니면 작은 꽃 한 송이라도 피웠을까?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아쉬움은 남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을 기대보고 싶네요.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처럼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만큼은 향기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마일리 사이러스 플라워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5월 30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자, 여는 말에서 소개한 샤를 페로는 장화지는 고양이 푸른 수염의 작가로 유명한데요. 잘 아실 겁니다. 예, 저도 읽었으니까요. 그의 단편 중에는 요정의 선물이라는 동화도 있습니다. 예, 마음씨 못된 언니는 요정의 저주로 입을 열 때마다 뱀과 개구리 악취가 나오고 마음씨 착한 동생은 요정의 선물로 입에서 보석, 꽃, 향기가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엄마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 일종 이게 약간 잔혹 동화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른들이 읽어야겠네요. 요정의 선물. 아, 내 입에서는 뱀과 개구리 악취가 나오나 아니면 보석꽃 예, 향기가 쏟아지나 예, 야, 문득 그 5월에 나는 요정의 저주를 받았을까 선물을 받았을까 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꽉 찼던 5월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예, 마지막만큼은 좀 더 향기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우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굼벨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들었습니다. 7230님이 신청하셨고요.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남편과 아주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요. 서로 사흘째 무건중이네요. 누가 이기나 보자. 혼자 운동하면서 노래로 위로받아요. 제가 학생 때 좋아하는 엘도라도 듣고 싶네요. 꼭 들려주세요. 야, 오늘따라 이 엘도라도를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호전적으로 들리죠? 막 말을 이렇게 타고 막 어디를 이렇게 진격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따라 듣는데 지금 7230님 마음입니까? 아이고, 그쵸. 뭐 큰일 가지고 다투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이게 더 오래가요. 왜 그런 거지? 큰일이라고 하면 이제 서로 심각성을 아니까 어떻게든 이제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보려고 서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오래가면 안 되니까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이제 사소한 것들은 아유 뭐 그냥 이러다가 그냥 서로 잊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긋나다 보면 이제 들춘단 말입니다. 당신 뭐 예전에 뭐 이래서 이랬잖아. 아이고, 속이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소한 일일수록 그때그때 그냥 푸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심각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참, 누가 이기나 보자. 엘도라도. 엘도라도. 아이고, 7230님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시면 안 될까요? 예, 부탁을 드려봅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예, 그래요. 먼저 한번 손을

재미세요. 사소한 거니까. 6848님. 딸이 유럽으로 한 달 여행을 가면서 강아지를 맡기고 갔어요. 처음에는 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가 다 아팠는데 정이 들었는지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딸아, 한 달만 더 있다 올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진짜 너무너무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시고 진짜 내 예의가 없으면 하루라도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말 여행도 안 가세요. 예. 그리고 저기 아니 그러면 뭐 애견 호텔도 있고 반려견 호텔도 있고 뭐 돌봐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모든 건 아니지만 일상의 대부분이 이제 반려견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맡긴다는 건 아예 상상을 하지도 못. 여행도 뭐 해외로 가시면 꼭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국내 여행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제약 조건이 좀 많잖아요. 예. 행동에 좀 이렇게 좀 제한이 있고 예 그냥 6848님 일단은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며칠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지금 딱 볼 때는 너무 귀엽고 진짜 사랑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예, 한 가족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따님이 뭐 부탁할 때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혹시 따님이 엄마가 한번 좀 키워보실래요? 예, 이런 제안을 하면 그거는 정말 진짜 신중하게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한윤경 씨가 신청하신 BTS 다이너마이트 듣고요. 헌트릭스 골든.

BTS의 다이너마이트 한윤경 씨가 신청하셨고요. 헌트릭스 골든 이어서 들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007님, 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 엄마 학창시절 사진을 보게 됐어요. 휴대폰에 저장돼 두고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며 살고 싶어서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결혼식 때 그 사진 말고는

젊은 시절 사진을, 예, 하긴 그 시절에는 사진을 많이 찍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 사진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건지, 아무튼 젊은 시절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 아버지도 군복무 시절에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고, 어머니도, 예, 학창시절 사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예, 부모님들 어렸을 때 학창시절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왜 저희는 그냥 부모님들의 지금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 예, 어머니 아버지 역할만 하셨던 그 모습으로만 저희가 저장을 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도 진짜 풋풋하고 아주 꿈 많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상상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참 우리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으셨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또 비교를 해보면 참 짠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1007님은 생각을 잘하셨네요. 예, 이렇게 학창시절 엄마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 아, 그렇지,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고, 그러면은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예, 이게 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이게 좀 대할 수 있잖아요. 예, 엄마 아빠 말고요. 좋은, 예,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0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102님, 우리 집은 벌써 에어컨 틀었습니다. 남향이라 좋은데 정말 너무 덥습니다. 올 여름 전기요금 두렵네요. 저희는 저 5월에도 좀 더운 날들이 좀 며칠 있었잖아요. 그때 좀 참았어요. 그래, 인간적으로 5월은 아니다. 틀어도 6월이다. 그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여름은 6월부터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은 아니야, 아무리 더워도. 예, 이런 그 어떤, 예, 심리적 방어선이 있어서 안 틀었는데, 자, 이제 이틀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6월 되면 이제 너무 빵빵 트는 거 아니야. 예, 전기요금 저도 두렵습니다. 아, 지난해에도 저희 큰아이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요. 예, 그래서 본인 용돈을 주겠다고, 본인 용돈을 줄 테니까 자기 방만 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아, 좀 덜 더웠으면 좋겠는데, 아, 그럴 리는 만무하고. 예. 자, 이동완 씨가 신청하신, M83, Go!

시카고 I don't wanna live without your love 1293님이 신청하셨어요. 오늘도 야간 작업 중 라디오가 있어 덜 외로운 저녁이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야간 작업도 쉽지 않아요. 음악이 위로가 됩니다. 신청곡 들려주시면 이 긴 밤 힘내서 견뎌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야간 작업.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527님, 회의 시간에 돌아가며 의견을 말하는데 너무 떨었어요. 회의 자체가 싫기도 했지만 제 순서가 되니 심장이 쿵쾅쿵쾅 매번 그러긴 하는데 긴장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고민입니다. 목소리 떨리는 제 자신도 싫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다 말은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도 뭔가 창피하고 그래서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예. 근데 부족하지만 끝까지 말 다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걸 연습을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뭔가 다른 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540님, 미국에 이민 갔던 친구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돌아와요. 내일 공항으로 친구 마중 갑니다. 40년 만에 돌아오는 친구를 위해 한국의 멋과 맛을 제대로 보여주렵니다. 예. 자, 엘튼 존의 Sacrifice 신청하셨고요. 스티비 원더입니다. Lately.

8540님이 신청하신 엘튼 존, Sacrifice, 그리고 스티비 원더, Lately 들었습니다. 1174님이 신청하신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듣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에 위제로
3: 이영약품.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디온 워윅 Whisper in the Dark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저녁 9시를 향해 가면서 지금 도로 흐름 수월한데요. 다만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주춤하고요. 강변북도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반대 구리 방향도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로 각각 정체입니다. 여기에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이동량 빠르게 정리되면서 지금 전 구간 흐름 수월한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동서울 요금소 부근 5, 6차로에서 도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비지스 First of M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우의 드림팝.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2012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원작이죠.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남자 장발장과 그를 추적하는 법의 집행자 자베르, 그리고 비운의 여인 판틴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죠. 휴 잭맨, 러셀 크로우, 앤 해서웨이 등이 열연했고요. 노래를 미리 녹음한 뒤 립싱크를 하며 연기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실시간으로 녹음을 했답니다. 덕분에 배우들의 감정선이 노래에 절절하게 살아있죠. 장발장 역의 휴 잭맨과 자베르 역의 러셀 크로우가 함께 부른 곡 먼저 듣고 오죠. Look Down.

오늘 바짝 말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빵 하나를 훔친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했던 사슬의 무게. 죄수번호 2460일은 감옥의 문을 나서며 마침내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위험인물로 분류된 그는 영원한 가석방 상태, 즉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순 없죠. 어떻게든 이 사회에 섞여보려 하지만 기름 위에 뜬 물처럼 끝내 스며들지 못한 채 세상의 가장자리를 떠돌 뿐입니다. 그런 그를 조건 없이 품어준 유일한 이는 한 성당의 주교. 미리엘은 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주죠. 게다가 성당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던 장발장을 끝내 사랑으로 감쌉니다. 때론 준엄한 법의 칼날보다 용서라는 자비가 한 인간의 세계를 구원하기도 하죠. 장발장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엔 법의 잣대로 사람을 단죄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기어이 다시 살게 만드는 더 거대하고 숭고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미리엘의 사랑으로 장발장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그 길 너머에 한 남자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네요. 법의 집행자 자베르 경감의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0: 1823년 프랑스의 파리. 세상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정의는 가난한 이들을 피해가고 우는 아이들을 외면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고 권력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죠. 그렇게 거리로 내몰린 이들 가운데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인 판틴도 있습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에 어금니, 끝내는 몸까지 팔아 하루를 이어가던 그녀. 거리에서 생을 잃어가던 판틴의 손을 잡아준 건 이 도시의 시장이 된 장발장 마들렌이었습니다. 그는 여관집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는 판틴의 딸 코제트의 작은 손을 잡고 이 아이를 내 목숨처럼 지키겠노라고 다짐하죠. 그러나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한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법과 원칙이 진리이자 종교인 자베르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장발장은 어린 코제트를 꼭 껴안고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1: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1832년 6월 프랑스의 파리, 도시가 붉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민중과 분노한 청년들, 그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붉은 깃발이 되어 거리 위로 피어오르고, 자유를 향한 함성과 내일을 향한 외침이 도시를 세차게 뒤흔들죠. 장발장은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 그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뒤쫓던 자베르를 마주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살려주죠. 순간 자베르는 자신이 믿어온 정의가 얼마나 얄팍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거리에 민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민중의 노래소리가 들리는가라는 노랫말은 꼭 희망 같기도 하고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는 장송곡 같기도 합니다. 혁명을 위해 삶을 내던진 청춘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 인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목소리, 그 거대한 합창 속에서 장발장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12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 만나봤습니다. 영화 OST 중에서 세 곡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레미제라블 출연진이 함께 부른 원데이 모어, 혁명의 전날 밤 봉기를 앞두고 터져나온 합창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앤 해서웨이 I Dreamed a Dream, 만신창이가 된 판틴의 고통스러운 독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속 혁명의 상징곡이죠.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서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흘렀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이브 몽땅 르동 데 세히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V79님이 신청하신 수 톰슨 새드 무비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사류기사님, 다섯 식구 사는 집에 에어컨은 딱 한 대 있거든요. 거실에 있어서 여름 되면은 다들 옹기종기 거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싸우면 안 돼요. 에어컨 바람 쐬고 싶으면 참아야 합니다. 좋네, 좋네, 좋아. 괜히 틀어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이라도 닫기, 문 안 닫으면 어색하거든요. 문 닫아야 돼. 근데 이게 내 화 사기느라고 더워서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야, 에어컨이 이럴 때는 또 숨 기능을 하네요. 예. 맞아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도 이게, 소위 이게 불쾌지수가 내려갑니다.

예쁜 옷 샀어요. 기분 좋아요. 와, 엘에서 엑스스몰이요? 이거 엄청난 건데? 잠깐만, L, 그 다음에 M, S, 엑스스몰, 그죠? 3단계나 줄이신 거, 와, 대단하신데? 이야, 기분이 좋죠. 예, 네,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뭐, 굳이 쇼핑, 사이즈가 줄어서 쇼핑하는 맛이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나 굉장히 흐뭇하거든요. 나 자신한테. 야. 8126님.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다들 화를 어떻게 푸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쇼핑을 하면서, 예, 푸는데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 같아요. 예, 구매한 물건을 봐도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좀 허무하고. 그렇죠. 예, 쇼핑하시면서 뭐 그다음에 아, 뭐 이렇게 사 드시는 거. 예. 홧김에. 예, 오래 안 갑니다. 아, 차라리 그냥 이러실 때는 뭐 그냥 문화활동 이런 거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뮤지컬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연극을 보신다거나 영화를 보신다거나. 예. 사는 거는 이렇게 일단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은 딱 그때 그 만족감이 대단하긴 한데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경험하셨으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쌓인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6307님이 신청하신, 예, Simon & Garfunkel,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리고 Carla Bonoff, The Water is White.

6307님이 신청하신 사이먼 앤 가펑클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그리고 카를라 보노프 더 워터 이즈 와이드 두 곡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1251님, 제 생일날 아침은 무조건 남편이 차려요. 이제 뭐 먹고 싶냐고, 어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아, 칠첩반상을 차려달라고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프렌치 토스트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거죠. 예. 남편이 차려준 아침 맛나게 먹고 백화점에서 남편 지갑도 털고 예, 나름 소소하게 행복한 생일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드림팝으로 하루 마무리합니다. 오히려 칠첩반상을 받으셨으면 기분이 더 안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냐고? 이걸 반찬이라고 한 거야? 네, 잘하셨어요. 예, 백화점에서 만난 거 드시면 되죠, 차라리.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씨, 꿈지의 호탕한 웃음이 좋아서 제가 M사에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신청하셨어요.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고 캐렌 앤의 End of May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깍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을 사놓고 읽지 않고 쌓아두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읽지도 않는 책을 사모으는 게 쓸모

없는 행동 같지만 책을 방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독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행동 연구에 따르면요, 주변에 놓인 사소한 물건 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침대 옆에 책을 두면 자기 전에 독서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운동화를 현관 앞에 꺼내두면 운동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렇다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라디오를 가까이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직접 한번 효과를 경험해 보실래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라디오를 켜봐요. 신승훈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라디오의 효과는 밤그대 가족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라디오의 치료 효과, 진정 효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0988님, 코인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뭔가 좀 한가했어요. 덕분에 손님 없는 시간에 저도 노래 몇 곡 부르고 좋네요. 근데 저 음치예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신기하고 존경스럽네요. 와, 코너 알바 하시면 노래를 부를 수 있군요. 아무도 없을 때.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최적의 알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코너에 항상 계시면 노래 실력이 매우 향상되실 것 같습니다. 음치라고 하지만 분명히 음치 치료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음치 치료에 유리한 입장에 계시네요. 7452님, 얼마 전에 딸기를 잔뜩 선물 받아서 오늘 딸기잼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신나게 했는데 하다 보니 고된 노동이네요. 그래도 완성해서 지인들 나눠주니까 좋아해 주셔서 뿌듯합니다. 딸기잼 만드는 게 참 손이 많이 가는데 하고 나면 또 엄청 뿌듯하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힐링인 것 같아요. 달달한 딸기 향이 온 집안을 채우잖아요. 오늘 잘 알차게 보내셨네요.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어느 순간 2026년도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밤그대 상반기 특집으로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알차게 채우고 싶은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2026년 상반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그래도 이건 내가 참 잘했다 싶은 거,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갈 하반기에 계획하는 일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챙겨드릴게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나를 돌아봐 특집이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이 노래 2AM이었습니다. 민정원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노을의 청혼이었어요. 윤미라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일상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681님, 시골로 이사하고 손수 남편과 집을 고치고 만들기를 8개월째. 오늘부터 제 로망인 부엌 만들기 돌입했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들어가고 아기자기한 선반도 만들어서 다육식물들 곳곳에 놓을 생각인데요. 벌써 동화 같은 부엌에서 요리할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있죠? 와, 멋집니다. 직접 그 시골에 집을 짓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꾸민다는 거. 많은 분들이 꿈은 꾸지만 평생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1681님이 그 꿈

꿈을 이루셨네요. 3119님,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은 건너뛰고 운동 다녀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술이 땡겨서 와인 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안주는 곤약이랑 맛살입니다. 나름 타협한 저칼로리 안주예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라면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먹으면 안 되겠죠. 그쵸, 타협한 안주 때문에 지금 뿌듯한 상태에서 라면이 추가되면 이거 운동한 거 다 뱃살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가정의 달이 어느덧 끝이 났네요. 5월 내내 이거저거 챙기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건강과 볼거리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본 최대 규모의 온천 도시 벳부고요. 마을 전체가 진한 유황 냄새로 가득 찬 벳부에서는 총 7개의 지옥 온천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온천은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바다 지옥 온천인데요. 이곳은요, 1200년 전 치루미산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커다란 연못이 마치 에메랄드빛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 지옥 온천이라고 불린대요. 와, 근데 바다 지옥 온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옥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들어오네요. 전체적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펼쳐져서 산책하기 딱이고요. 여기 신사 앞쪽에 세워두는 문인 빨간색 도리 앞에는 사진 찍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욕하는 공간도 있어요. 아, 그리고 벳부 지옥 순례 코스를 방문했다는 인증을 남길 수 있는 도장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온 김에 귀여운 도장 찍으면 기념이 되겠죠? 도장도 찍었으니 다음으로는 가마솥 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도깨비가 컨셉인가 봐요. 들어가기 전에 도장 먼저 찍고 뿔 달린 빨간 도깨비 조형물들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온천 물을 마시는 곳도 있어요. 이거 꿀꺽꿀꺽 마시면 10년 정도 젊어진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속는 셈 치고 한번 마셔볼까요? 목도 축였겠다. 온천 달걀도 하나씩 사먹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볼게요. 여기는 회색빛의 뜨거운 물이 스님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님 머리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정말 시멘트 바닥 같은 곳에서 기포 같은 게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네요. 우리 근데 지금 몇 번째 지옥에 방문한 거죠? 이번이 세 번째 맞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네 군데는요, 온천수로 80여 마리의 악어를 키우고 있는 악어 지옥,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흰 연못지옥, 온천물 색깔이 황토빛인 혈지지옥, 마지막으로 30-40분 간격으로 온천수가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회오리지옥까지 전부 다 돌기는 좀 지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곳만 골라서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벳부 온천마을에서 여유롭게 뜨끈한 온천 즐기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시즌 인 더 선 정재욱의 노래였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을 밤으로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영희님, 고등학교 때 친구 셋이서 제주도 여행 왔습니다. 오늘 야식은 해물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이런 게 행복이지 싶습니다. 이틀 동안 수다 엄청 떨어도 할 얘기가 넘쳐나네요. 우리 우정 영원하자 얘들아. 와, 진짜 그냥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거 안 해도 셋이서 옛날 얘기, 요즘 얘기까지 끝이 없잖아요. 6413님, 친구한테 지나가는 말로 아, 호캉스 가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제 생일 선물로 호텔 1박 예약했다면서 시간 비워놔 하고 전화 온 거 있죠? 와, 그 말이 뭐라고 그렇게 설레던지. 제 친구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지나가는 말 기억했을 때 감동받잖아요. 그걸 속으로 다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싶으면서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6162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서연이에요. 여름 안에서.

서연의 여름 안에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장미환님, 오늘 가방을 하나 샀어요. 이리저리 매보니까 9살 딸이 아빠한테는 가방 산 거 비밀이지? 이럽니다. 참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샀다고. 어쩌면 9살 딸이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장미환님. 이계준님, 평생 앞만 보고 살다가 최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먹을 갈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싶어 나이 쉰에 비로소 나를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게 대대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요즘은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씨를 쓰기 전에 그 준비 과정부터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요. 또 바른 글씨를 쓰면서 정말 정신이 집중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티마우스 김희선의 사랑이란, 요조 김진표의 조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신은주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대와 함께 김민종, 손지창이 함께했습니다. 유지원의 밤브리진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어요.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브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켄의 내 생의 봄날은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58님, 오늘 저녁에 샤브샤브 뷔페 다녀왔는데 고기 리필도 못하고 왔네요. 분합니다. 나이 드니 위장도 늙어서 이제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금방 체해요. 한때는 한 번에 라면 세 봉지씩 먹던 저였는데 말이죠. 나이는 참 못 속인다니까요. 위장도 늙습니다. 이건 정말 공통적으로 다들 느끼시죠. 20, 30대 때 이렇게 내가 많이 먹었는데 근데 몸이 또 분해를 못하니까 알아서 위가 조절을 하니 이 또한 또 고마운 일이겠죠. 2786님, 운동 좀 해보려고 조금 뛰었더니 발목이 안 좋네요. 제가 예전에 운동회 때마다 개주 마지막 주자로 뛰었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고 있던 우리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전교생의 환호성도 받았는데 아 옛날이요. 아 안타깝습니다. 개주 마지막 주자면 진짜 에이스잖아요. 달리기 좀 하셨나봐요. 근데요 나이 들어서 또 갑자기 하면은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운동을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조금씩 몸을 푸시면서 점진적으로 운동량 늘리시면 또 금세 예전 실력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홍정원님 신청곡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보내드릴게요.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싸이의 아버지 271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요. 0528님,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조카에게 오랜만에 안부 문자를 했더니 안 그래도 조만간 연락하려고 했었다며 상견례를 앞두고 있대요.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더니 제가 군 복무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기저귀 갈며 키우던 그 꼬마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축하한다, 아유나. 와, 진짜 시간 빠르네요. 우리 조카가 잘 자라서 또 국어 선생님까지 하고 있다니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5567님, 오늘 대학생 조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네요. 아직까지 제 눈엔 10대 어린애 같은데 말이죠. 맥주를 같이 마시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아, 대학생이면 남자친구 활발하게 사귈 텐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족들한테 보여줄 정도면 정말 좋아하나 봐요. 진지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이동근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푸른 하늘이에요. 이 밤이 지나도록.

이수영의 꿈에, 먼저 들으신 곡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5332님, 저 오늘 30년 지기 친구와 다퉈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 서로의 성격과 취향이 엄청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전 넌 소중한 친구니까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친구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친구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5332님 참 용기가 있으시네요. 그래요, 모든 게 맞는 사람은 없겠죠. 맞춰가려는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 이게 있으면 참 어떤 친구라도 계속 친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수님,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첫째 임신했을 때만 해도 공주 대접해주면서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째깍째깍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척을 해요. 혹시 귀가 좀 어두워지신 거 아닐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육아하시면서. 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들으면서 못 들은 척하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요.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모노의 파라다이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김현우의요, 꽃보다 남자.

토요일 밤 유지원을 마무리 진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구혜선의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엔 필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전 모드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켜지는 순간 기계는 최소 전력을 쓰게 됩니다. 멈추지 않을 만큼의 에너지로 켜둔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죠. 날이 더워지면서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초여름 피로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에너지를 쓰거든요.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내 안에 절전 모드가 켜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말이죠. 계절에 맞춰 나를 업데이트 시켜야 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이긴 여름을 이겨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는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로 오늘 열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모든 것들에게 꼭 있는 기능이라고 하죠. 절전 모드.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절전 모드가 켜지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봄에는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되고요. 여름에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체력이 뚝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오후 시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겠죠. 아우 좀 쉬어야겠다 하고 라라랜드에 오신 분들 오늘도 2시간 제가 좋은 노래로 쓰담쓰담 해드릴게요. 음악의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선곡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또 떠나볼 거예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0: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5024님이 주신 문자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콩국수를, 노래를 부르셔서 콩국수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콩국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전에 살던 동네에 콩국수 맛집이 있는데 엄마는 그 집 콩국수만 드시거든요. 이사한 지 6년, 저는 오늘도 1시간을 달려. 와우! 1시간을 달려 효도하러 갑니다. 콩디. 5024님이 주셨어요. 진짜 맛난 콩국수 집이신가 봐요. 아주 고소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생각나는 계절이 진짜로 왔습니다. 어여어여 안전하게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디 미숫가루 좋아해요? 그럼요. 미숫가루 좋아하죠. 미숫가루? 미숫가루 좋아하죠. 또 간편하잖아요. 물에 타서 막 섞어서 흔들어서 먹으면 배도 좀 든든한 것 같고. 1972님이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걸 여쭤보셨을까요? 저희는 여름마다 미숫가루를 엄청 타먹거든요. 물에 미숫가루 넣고 꿀 넣고 얼음 넣어서 흔들면 최고의 간식이 된답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방앗간으로 미숫가루 만들러 갑니다. 때 되면 이렇게 맞춰서 집에다 두고 미숫가루 꿀 넣고 얼음 넣고 흔들어서 쉐이크 만들어서 이렇게 간식처럼 드시나 봐요. 1972님 문자 주셨습니다. 새싹이에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새싹이야. 어서 오세요. 콩디라고 부르면 되나요? 그럼요. 편한 대로 그냥 불러주시면 됩니다. 뽀니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고딩 시절에 라디오에 연애 편지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연애 편지 고딩 때 보냈었어요. 그때는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쓴 고백 편지를 라디오 사연으로 보냈나 몰라요. 직접 하기는 좀 쑥스럽고 하니까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싶은 거겠죠. 소개되면 개꿀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마음. 첫사랑 제이야 잘 살고 있냐 하시면서 한주원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셨나 봐요. 우리 한주원님 앞으로 우리 좋은 친구 되어보아요. 뚝딱이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코요태 우리의 꿈.

우리의 꿈 듣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뭐 말은 하지 않아도 꿈이, 근사한 꿈이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멘트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902님, 늦가기 40대 대학원생입니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이면 독서실에서 필기 또 필기를 한답니다. 가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어서 크크크 용기를 주세요 콩디 하셨습니다. 멀티클래스 인생을 사시는 분 같습니다. 40대 늦가기 대학원생이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박대현 님이 주셨는데요. 콩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다가 석 달 안식년을 받아서 쉬는 중이거든요. 근데 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쉴 때 뭐 할까요? 아내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박대현 님이셨는데, 바쁘게 살다가 쉼을 만나면 뭘 해야 하지? 부터 떠올린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던데요. 근데 뭐 쉬는 거 따로 있겠습니까? 늦잠 자고 또 산책하고 싶

때 산책도 느긋하게 하고 미뤄뒀던 약속도 좀 잡아서 다 해보고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도 좀 가보고 가족이랑 시간 좀 마음껏 보내볼까? 그럼 보내시고 그냥 멍 때리고 싶다? 그것도 좋고 맛집 찾아가 보는 것도 시간 잘 가고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박태현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님. 이정현님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혼자 섬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누워있습니다. 크아, 감성 멋지고 낭만 있고 좋겠는데요. 고기는 안 잡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이러다 밥만 먹고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한 마리라도 낚기를 기대해봅니다. 고기는 안 잡혀도 생선은 안 잡혀도 이런 시간이 진짜 낚시 맛 아니에요? 도시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시간, 무슨 뭐 바닷소리 들으면서 푹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생선 하나 걸리면 개꿀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근무 중인 사람 저요 하셨습니다. 722 하나님, 이따 퇴근하고요. 오늘 저녁은 치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주말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덜 억울할 것 같아. 그러면 드셔야지. 오늘도 고생하셨으니까 치맥 하면서 잠깐 힘듦을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221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미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미영님 이 노래 듣고 싶으셨어요? 이문세의 솔로 예찬.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로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김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아플 때 혼자 있으면 더 서럽고 외롭고 아파요. 얼마 전 장염에 걸려서 크게 아팠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를 더 챙겨야지.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기 싫어도 약 잘 챙겨 먹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적당히 몸도 움직여가면서 되도록 아프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플리에 아플 때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를 챙겨왔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거북이의 어깨 쫙,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아프지 말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 김혜정님의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을 또 담아주셨다고 해서 들어봤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거북이의 어깨쪄,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염으로 꽤나 많이 아프셨었나 봐요. 또 혼자였을 때 아프면 엄청 서럽죠. 그래도 너무나 현명하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기운 잘 차리셨습니까? 우리 김혜정님 이제 더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안진희님이십니다. 40년 넘게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우리 아빠. 얼마 전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은 무리라고 느끼셨는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오셨습니다. 버스랑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큰소리 떵떵 치셨지만 급한 일 있을 땐 불편할 수도 있겠다 느끼셨는지 저한테 운전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면허를 따놓고 한 번도 밖에 차를 끌고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다시 배워보고 있습니다. 콩디.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부담감도 있고 부모님이 나한테 의지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설렘을 동시에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청풀리는 아빠와 같이 듣고 싶은 드라이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운전 연습 열심히 해서 올 여름에는 부모님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닐 겁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사,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진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아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오셨던 날. 부모님이 나한테 의지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설렘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빠가 어느 날 운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차가 세워져 있고 운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운전을 요즘 안 해? 차가 맨날 주차돼 있던데? 그랬더니 아유, 운전면허증 반납한 지가 언젠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 방 안에서 좀 울었는데 저하고는 좀 다르십니다. 확실히 씩씩하시네, 우리 안진희님.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청불리에 소개된 김혜정님, 안진희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0님, 여기는 포도 농장입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하루 종일 일하고요. 포도밭 작업장에서 등갈비 굽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이 등갈비 얼마나 맛있을까요? 개꿀 맛이겠다.

바람 흘리고 일한 날에는 고기가 최고의 만찬입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죠. 1670님 보내셨고 신은경님 아들 덕분에 3시간 넘게 갯벌 체험을 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3시간이요? 조개도 캐고 바다도 보고 오늘치 체력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아들 소원풀이 해준다고 먼 길 운전한 여보야 고생했어. 얼른 집 가서 우리 맛있는 저녁 먹자 하시면서 신은경님 보내셨습니다. 조개 캐고 개 잡고 맨발로 갯벌도 걷고 이런 거 하셔... 겠죠? 얼마나 힘드실까. 오늘치 체력을 다 소진하셨다고 우리 은경님 보내주셨습니다. 한미숙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캐치의 주제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캐치의 메인 넘버이자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뮤지컬 보신 분들은 더 생생하게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메모리 듣고 왔고요. 이 뮤지컬이나 영화로 캐치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모리를 부르는 고양이 그리자벨라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뭐 뮤지컬로 한 네다섯 번 본 것 같아요. 재밌죠. 캐치는 1년에 딱 하루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고양이를 선택하는 운명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넘버가 참 많은 작품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메모리 뮤지컬 캐치의 대표 넘버 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을 갑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6년 5월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화요일 토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트본.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토트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6년 5월이 되겠습니다. 96년도 5월 마지막 주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0304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토토분을 듣고 있으면 뽀니 언니가 진행했던 라디오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집을 풀던 때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볼륨을 높여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집 많이 푸셨구나. 그때 수학쌤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점점점 최고 점수가 30점을 넘긴 적이 없다는 야 이러기도 쉽지 않다.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쌤이 저를 참 예뻐했습니다. 최수진 선생님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요. 시원한 커피 선물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위 곡의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오늘 1위 곡의 주인공. 이 팀도 제가 참 좋아하는 팀입니다. 3인조 남자 댄스 그룹이 되겠습니다. 90년대 가요계를 강타했던 인기 그룹입니다. 많은데. 작년에 그룹 노이즈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 NR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팀 이름이 R로 시작된다는 거겠죠.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위 주인공 여러분들 너무 쉽네. 그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봉 그럼 오늘도 12곡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나 어떡하지? 요즘 매일매일이 새로워. 너를 만나고 내 모든 게 달라진 게 분명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다. 윤종신의 환생 이번 주 10위. 너 진짜 웃긴다. 나만 사랑하겠다 하더니 그새 딴 여자가 생겼다 이거지? 그래 나도 너 필요 없다. 잘 가라. 잘 가라고. 엄정화의 슬픈 기대 이번 주

9위. 음악자라는 두 남자가 세상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패닉의 달팽이 이번 주 8위.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0위 그리고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 토요일도 이본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만나보고 있어요. 10위는 윤종신의 환생, 8위는 패닉의 달팽이였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독백 같은 노래죠. 환생. 윤종신 씨는 말하듯이 하는 이런 가사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전달이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패닉의 달팽이 지금도 라디오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뭔가가 확실히 있습니다.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이어서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난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간 너지만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내 평생에 너를 잊을 날이 올까?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번 주 7위. 너도 알지.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 이혜린의 내 지금처럼 이번 주 6위. 7위 그리고 6위 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까요? 토토본 뮤직 고!

네, 토토 오보 오늘 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열어보고 있고요. 7위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6위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좀 웃음이 났습니다. 너도 알지.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부하하하. 적어도 제 주변에는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노래 두 곡을 이렇게 만나고 왔고요.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위 곡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곡의 주인공은 3인조 남자 댄스 그룹입니다. 작년에 그룹 노이즈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 에나를 결성하기도 한 팀입니다. 알파벳 R이 들어가니까 뭐 알파벳 R로 시작하는 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선물 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5위 곡으로 이어가 볼까요? 난 아무래도 첫눈에 너한테 반했나 봐. 나 진짜 이런 마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면 안 될까? 킹건모의 스피드 이번 주 5위. 내가 말했지? 나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라고 말이야. 다음 세상에서도 널 다시 난 사랑할 거야. 녹색지대의 끝없는 사랑. 이번 주 4위. 그래, 나 울지 않을게. 네가 보고 싶어지면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볼게. 그럼 우린 함께일 수 있는 거야.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번 주 3위. 5위 곡 그리고 3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토트본 뮤직 큐.

토요일도 이본과 함께합니다. 토토 본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여행 중이고요. 5위를 차지한 김건모의 스피드, 3위를 차지한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 90년대 가요계를 거의 양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두 분이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 그리고 댄스 발라드 소울 다 씹어먹던 우리 김건모 씨 만나봤습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죠. 라라라리라라 차트 2위, 우리의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이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번 주 2위. 대망의 차트 1위. 나도 알아.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말이야. 그럼에도 하고 싶다면 그 사랑에 쓰러지지 않을 준비 됐어? RDF의 찬란한 사랑, 이번 주 1위.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2위,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2020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이번에 라라랜드 199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열어봤습니다. 2위는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1위 곡은 알리프의 찬란한 사랑이었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와, 시간이 순삭이었습니다. 이민영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오늘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준비했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오늘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0: 제 취향인데요.
1: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선실령님 최고 최고.
2: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3: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4: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그냥 다 들을래요.
2: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4: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5월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달력을 들여다봐도 좋고요.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페이지를 넘겨보셔도 좋고 휴대폰으로 일정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저장된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거죠.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면 더없이 다행이고요. 잠시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그 또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한 장면일 거예요. 혹시 마음이 먹먹해지거나 괜히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만큼 진하게 살아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대 5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빛깔, 어떤 향기로 채워져 있을지. 기념일과 행사가 많아서 분주했던 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긴 한 달이었겠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부민입니다.

Color of the Night, 로렌 그리스트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해도요.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주아주 잘 살았다는 거예요. 100% 만족을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크게 아프거나 상처받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린 5월을 잘 지낸 거니까요. 스스로에게 잘했어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도 힘이 나는 일일 것 같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더구나 일요일입니다. 편안하게 듣고 싶은 노래들 제게 신청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화 이야기가 펼쳐지는 날이죠.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K.A.로 시작해서 1-1로 끝나는 그대는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서 행복하시다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는 정말 제게 좋은 음악 많이 알려주시고 제 건강도 챙겨주시고 또 신청곡까지 자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청곡이 왔어요. 띄워드리죠. 단 포겔버그의 Make Love Stay 하고요. 샌디 루퍼의 노래 이어집니다. Time After Time.

단 포겔버그의 Make Love Stay, 샌디로퍼의 Time After Time 들려드렸습니다. 제미 앤드릭스는 기타를 하나의 악기가 아닌 표현의 도구로 끌어올리며 록 음악의 사운드 자체를 바꿔놓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죠. Pops Today. 1961년 오늘은 제미 앤드릭스가 미국 육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당시 그는 아직 무명이었고요. 그저 음악을 좋아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시애틀의 말썽꾸러기였던 지미 핸드릭스는 훔친 차를 탔다가 경찰에 두 번이나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다고 하죠. 감옥에 2년 동안 갈 것인가 아니면 군대에 갈 것인가. 지미는 당연히 군대를 선택했고요. 제101 공수사단에 배치돼 낙하산병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도 그의 머릿속엔 온통 기타뿐이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연주했고요. 동료 병사들과도 음악을 나누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다고 하네요. 특히 이 시기에 만난 베이시스트 빌리 콕스는 훗날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연이 되었다고 하죠. 지미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서 약 1년 만에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훗날 낙하산이 펼쳐질 때 공기가 가르는 소리가 내 우주적인 기타 사운드에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미 핸드릭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퍼플 헤이즈하고요. 원래는 밥 딜런의 포크곡이었는데 지미 핸드릭스가 일렉트릭 기타의 모든 테크닉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곡으로 재창조한 곡이에요. All Along the Watchtower 이렇게 두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나와 다른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다들 비슷비슷하구나. 나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즐거움과 더불어 위로도 얻고 싶어서요. 오늘도 그 영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 보죠. 시네마 스토리 최은영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어떤 위로가 되는 영화 챙겨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제가 좀 사심을 사심. 네. 영화 두 편 가져왔는데 그 영화배우 양조위가 출연한 영화 두 편 가져왔어요. 제가 워낙 팬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0: 그럼요.
1: 여전히 현역이고 네. 너무 멋있는 배우입니다.
0: 영화 많잖아요. 양조위가 출연한 네. 영화는. 근데 어떤 영화부터 좀 보죠?
1: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재개봉한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연출하고 양조위가 주연을 맡은 1989년작 영화 비정성시입니다.
0: 비정성시. 내용은 어떤 건가요?
1: 이 영화는 시대극이에요. 실제 대만에서 있었던 1947년의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정말 장구한 드라마인데요. 당시 공산당과 힘겨운 전투를 보내던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 시절 대만의 까우슈를 중심으로 한 대만인의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장개석 정부는 이 운동에 대해 무차별 진압을 지시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1945년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 주인공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형제들이 주인공인데 네. 임아록이라는 사람의 큰아들 문웅은 초조한 마음으로 조상 위패 앞에 향을 올리며 아내의 순산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해요. 큰 며느리의 진통 끝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임씨 가문은 대만의 해방과 함께 겹경사를 맞습니다. 1945년이면 우리도 해방이 됐지만 대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폭죽 소리인지 총소리인지 모를 소리와 함께 항구도시 지롱을 배경으로 임씨 가문의 가족사가 전개가 되는데요. 임아록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와 셋째는 일본군에 징병돼서 각각 필리핀과 상해로 떠난 뒤 소식이 없습니다. 뒤늦게 대만으로 돌아온 셋째 문량은 상하이 조직의 권유로 큰돈을 벌려고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큰형까지 폭력 조직에 연루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청각장애인 문청이라는 남자고 네. 양조위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연만은 정말 부친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물이거든요. 네.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친구

0: 관용을 통해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서서히 개혁주의자로 변해갑니다. 이로써 임씨 가문의 아들들은 극단의 길로 휩쓸리게 됩니다.
1: 벌써부터 슬프네요. 그러니까 네. 대만의 슬픈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대하드라마인데 주연을 맡은 양조위는 그럼 어떻게 캐스팅이 됐을까요?
0: 네. 이제 양조위는 홍콩 배우고 이용한 대만 영화인데 어떻게 캐스팅이 되었는가 하면은 네. 일단 그 청각장애인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역할이에요. 임문청을 연기했는데 허샤오신 감독은 양조위를 너무 캐스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이미 뛰어난 배우였고 네. 굉장히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배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양조위가 대만어를 못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용하고 싶어서 네. 그 역할을 청각장애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말을 네. 못하면 연기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예 그 캐릭터를 바꾸면서까지 양조위를 캐스팅을 했던 거죠. 문청은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사진사이면서 젊은 막시스트를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문청의 역할이 굉장히 절묘해요. 역사의 질곡 속에 말도 많고 온갖 뜬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주인공은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을 그는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필담만이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죠. 네. 비정성 씨는 주인공의 처지를 그렇게 설정한 뒤에 현실을, 역사를 비정할 정도로 담아냅니다. 이제 강점기를 건너 뛰었다 싶은 안도감은 잠시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장개석 정부는 그들이 차별했던 대만의 둥지를 틀고 사람들의 목을 죄어옵니다. 매국을 했던 자가 계속해서 통치자의 위치에 군림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게 되는 기득 권의 무시무시한 생존력. 소시민과 민초들은 고통의 수혜받기에 긴 채 신음하게 되고요. 이 주인공의 가족들도 그런 민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정성 씨가 슬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1: 네, 비정성 씨.
0: 이 아들들이 뭐 조직 간의 암투로 죽음을 당하거나 징용당했다가 실종되거나 암거래가 틀어져서 린치를 당한 끝에 미쳐버리고 또 결국 말갱이 사냥으로 인해서 막내 문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가족사인데요. 허샤오시엔 감독은 원래 이 영화를 지롱항을 배경으로 한 그냥 대중영화 밀수 이야기로 기획을 했는데 87년에 계엄령이 40년 동안 이어졌던 계엄령이 해제되고 민주화가 접어들면서 네. 그때까지는 다루기가 어려웠던 228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를 준비했고 그 이듬해 개봉해서 88년에 촬영에 들어가서 89년에 개봉해서 당시 대만사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1: 그렇겠네요. 자, 양조위가 주연인 시댁의 비정성 씨. 영화 음악은 어떤 곡 들어보죠?
0: 네, 양조위가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네. 그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굉장히 로맨틱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유망의 생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그 영화의 삽입곡인 패시 클라인의 크레이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음악 듣고요. 두 번째 작품 만나보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배우 양조위가 출연한 영화 두 편 둘러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이번에 재개봉한 허우 샤오시엔 감독 연출하고 양조위가 주연을 맡은 1989년작 영화 비정성시였고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작인데요. 일디코 앵예디 감독 양조위 주연의 영화 침묵의 친구라는 작품입니다.
0: 침묵의 친구 어떤 작품일까요?
1: 이 영화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같은 장소를 세 개의 다른 시간을 다룬 세 명의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작품이거든요. 네. 영화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토니, 그레테, 하네스 이 세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처음 이야기의 문을 연 주인공 토니가 바로 양조위가 연기하고 있어요. 배경은 2020년이고요. 네. 그는 홍콩에서 독일 대학에 초빙되어 온 고독한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아기의 마음인데요. 어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아기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죠. 수업과 연구를 오가며 일에 몰입하던 토니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죠. 그렇죠. 졸지에 이제 이방인이죠. 홍콩에서 독일로 와서 갇히게 된 거예요. 텅 빈 캠퍼스 안에 홀로 남겨지게 되고 그간 해왔던 연구도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식물 커뮤니케이션 과학자인 앨리스를 만나서 그녀 이야기를 듣고 캠퍼스 안에 오래된 은행나무와 소통을 해보기로 하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무려 100여 년을 건너뛴 1908년을 사는 여주인공 그레테가 등장하는데 그레테는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된 캠퍼스 최초의 여학생입니다. 1900년대 초반이니까 정말 엄혹한 시대였겠죠. 네. 그녀는 보수적인 교수들의 모욕과 편견,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마르부르크 대학 식물학부 최초의 여대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성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대에 그레테가 마주한 식물원은 남성 중심적 권위가 지배하는 배타적인 구역이었는데요. 이제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뭔가 조신하지 못하다, 방탕하다 그렇죠. 이런 무함을 네. 받고 심지어 하숙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네. 돈을 벌어야 해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사진 기술을 배우게 된 그레테는 당시가 사진 기술의 초입이었죠. 영화도 막 생겨났을 때고 카메라가 식물의 구조를 기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식물의 곡선과 질감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1972년을 살아가는 청년 하네스인데요. 역시 대학생이 된 이제 남자인데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농장 출신인데 도시의 대학으로 왔는데 그 지적인 동급생들 사이에서 살짝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만난 멋진 여학생 군둘라와 친해진 하네스는

여행을 떠나는 군둘라를 대신해서 군둘라가 실험 중이던 제라늄을 대신 돌보게 되는데요. 군둘라가 하던 것은 식물의 지각 능력을 살펴보는 연구였고 군둘라 대신 제라늄을 지켜보던 하네스는

0: 알고 있는데요. 세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영화는 각기 다른 색감과 분위기의 화면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1908년 그레테의 시간은 35mm 흑백 필름으로 표현이 돼요. 정말 어디를 가도 안심할 수 없는 꽉 막힌 여성 무엇도 할 수 없는 사회에 사는 인물의 갑갑함을 드러냈고요. 반면에 1970년대 하네스의 시간은 너무나 풍부한 색감의 16mm 필름으로 촬영이 되었어요.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16mm 필름은 색깔이 정말 원색적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온 하네스에게는 너무나 화려한 세계, 너무 많은 자유 속에서 느끼는 혼란이 그 색감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토니의 시간은 다소 톤이 어둡고 날카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이 되어서 인물이 느끼는 고독과 적막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 인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캠퍼스 어느 공간에 조용히 서 있는 한 그루의 은행나무인데요. 네. 정말 1832년에 심어졌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은행나무는 말없이 조용히 인물들의 삶에 스며듭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주인공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영화 속 세 명의 과학자가 각자의 시간과 경험 안에서 식물들과 교감에 성공하는 순간들이 정말 묘한 감동을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소통은 외로운 주인공들을 감싸는 동시에 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합니다. 식물 좋아하시고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영화 내내 토니의 그림자 위로 드리워졌던 흔들리는 은행나무의 그림자가 의미를 갖게 돼요. 어느덧 말없이 다정한 친구가 되어버린 은행나무를 줌아웃하는 마지막 장면은 꽤 여운이 있습니다.
1: 양조위 좋아하시잖아요. 네. 양조위가 나왔던 그 영화 음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곡 들어보죠?
0: 네.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네. 화양연화 네, 장만옥 배우와 함께 네. 너무 멋지게 나왔죠. 이 영화 OST 중에서 네, 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시네마 스토리 마칠게요. 오늘은 영화 배우 양조위가 출연한 영화 두 편이었습니다. 비정성 씨 그리고 침묵의 친구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인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1: 영화 화양연화의 OST 가운데서 레킹콜의 Quizás, Quizás, Quizás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어딘가 모르게 몽환적이면서도 빈티지한 감성을 품고 있는 노래예요. 영국 밴드 모노의 Life in Mono 하고요. 스웨덴의 재즈 듀오 쿠베, 쿠바일랜드 블루스까지 함께 할게요.

영국 밴드 모노의 Life in Mono 하고요. 스웨덴의 재즈 듀오 쿠베의 Coop Island Blues 들려드렸습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간다는 건 봄에서 여름으로, 연초록에서 짙은 초록으로, 설렘과 두근거림이 가득했던 시기에서 안정적이고 익숙해지는 시기로 건너간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상으로 봄은 가지만 우리 마음속 봄은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다고요. 그래요.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는 한 우리들의 봄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마이클 프랑스의 A Walk in the Rain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단순히 신문을 읽고 단어를 외우는 방법 말고요. 매일 새로운 루틴을 강제로 주입해서 두뇌의 전환 훈련을 시켜줘야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를 내 루틴에 넣어주는 것.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0: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요. 에이핑크 리멤버였습니다.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또 어르신들은 뭐 고스톱을 치신다거나 이런 거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정말 딱 한 가지 새로운 행동을 넣어주는 게 더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뭐 평소에 안 걷던 길로 걷기, 안 먹던 음식 먹기, 아니면 뭐 오른손잡이이신 분들께서 왼손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등등등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루틴으로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긴데요. 아, 저 근데 기억력 향상 필요하거든요. 요즘에요, 여러분. 원고를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져요. 기억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하루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본다면 저는 물 마시기를 추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강제적으로 물 마시기?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하루에 물을 한 잔도 안 마시기 또 하거든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건강에도 안 좋기도 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루틴이기도 하니까 겸사겸사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시간대를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라디오가 끝나고 오전 9시에 물 한 잔, 11시에 물 한 잔, 1시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루틴화를 새롭게 시켜보면 건강에도 좋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얘기해보고 나니까. 또 마침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내일부터는 6월의 시작인데 6월 시작부터 이렇게 기억력도 향상하고 나에게도 좋은 어떤 새로운 루틴을 발굴해보는 것 오늘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상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허은지님 유원찡 햄토리 닮아서 햄디라면서요? 저도 마곡동 햄토리라서 반가운 마음에 사연 남겨봐요. 전국에 존재하는 귀엽고 소중한 햄스터들 우리 모두 힘내봐요. 파이팅! 왜 웃었냐면 제 주변에서 저를 유원찡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 친구인 줄 허은지님. 아우, 마곡동 햄토리씨군요. 반갑습니다, 마햄님. 맞아요. 이 햄스터 상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죠? 전국에 계시는 소중한 햄스터 상들, 햄스터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또 저랑 성도 같네요. 허은지. 아, 반갑습니다. 3953님. 이원님, 제가 식물을 정말 많이 죽였거든요. 이번에도 운명을 달리한 줄 알았던 화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일 가장자리에서 싹이 트더니 이제는 꽤나 자랐지 뭐예요? 분갈이해주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본 아침입니다. 푸르게 무성하게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 진짜 이럴 때 진짜 좋죠. 식 집사라는 그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애지중지 자기가 키우는 그 화분을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식물이 정말 예민한 친구들은 막 빨리 죽어버리고 그랬을 때 진짜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3953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까 분갈이 잘 하셔서 무럭무럭 진짜 죽이지 마시고 잘 길러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식물을 길러본 적은 없는데 또 이런 문자를 보면은 왠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식집사님들 우리 상하가족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죽이지 않고 잘 기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푸름 영원처럼 안아줘. 그리고 잔나비의 쉬.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9위는 모모랜드의 뿜뿜인데요. 엄지를 내밀면서 Great! 하고 외치는 안무까지 유행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이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4위는요. KBS 예능 프로그램 건반 위에 하이에나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로꼬 화사의 주지마.

2위는 여자친구의 밤인데요. 동화 같은 아련한 가사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친구의 명곡 중 하나죠.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타이틀곡 Fake Love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 10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164님께서요. 5년째 5시에 만보를 걷고 있는 5시 만보녀입니다. 89.1에 20여 년 팬이에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이분 대단하신데요? 5시에 5년째 만보? 만보가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만보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아유, 사진까지 이렇게 셀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20여 년 동안 89.1 와, 함께해 주셔서도 더더더 감사하네요. 우리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6164님께는요. 맛있게 드시라고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쭉 5년, 10년, 15년 동안도 5시에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문광철님께서는요. 햄디, 일본 나고야에서 매일 아침 상어와 함께하는 청취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들려오는 환한 멘트와 노래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감사해요. 나고야, 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우리 광철님 덕분에 한번 궁금해지는 그런 곳이네요. 그나저나 그곳에서는 콩으로 들으시는 거겠죠? 이렇게 멀리서 듣고 계시다라는 문자를 보면은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문자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흑흑 감동. 노래 띄워드릴게요. 장범준의 노래인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노래 듣고 왔습니다. 9407님, 햄디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빠른 배송 일을 하고 있는 여자 기사입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햄디님의 목소리가 힘나게 해주셨어요. 사연 소개되면 고단함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우리 새벽 배송 기사님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시죠. 9407님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 제 목소리가 힘이 된다는 말이 저한테는 진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로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말 또 반복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전 제일인 거 아시죠? 이게 또 새벽 배송, 빠른 배송, 이 스피드가 생명이다 보니까 막 빨리 운전하시고 또 과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9407님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9407님 고생하시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듣고 계시다면 꼭꼭꼭 힘 내셨으면 좋겠네요. 9407님 파이팅! 노래 띄워드릴게요. 박혜경의 고백.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제이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요. 손디아의 어른 000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을 맞아서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볼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연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연입니다. 잔잔한 음악으로 함께 해볼까요? 오늘 미션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당신보다 날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로 그거예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캐리언의 2023년 발매곡 This Time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This Time, 이번에 요 정도 되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보다 날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또렷하게 잘 들리는 발음이었습니다. 그쵸?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이 첫 소절 들으셨죠?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당신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가사입니다.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Anybody else just wouldn't do. 이어지는 가사는 무슨 뜻일까요? Anybody else just wouldn't do.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순 없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nd everything I have is just okay. 이번엔 뭐래요? 내가 가진 모든 건 everything I have is just okay. 그냥 그저 그래요. Except for you. 그런데 당신만 빼고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건 그냥 그렇고 그런데 당신은 정말 소중하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가사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동일한 멜로디 구조로 이렇게 읊어줬어요. It was early when I knew. 일찍 뭔가를 알아버렸대요. It was early when I knew. 자, 무엇에 대해서 알아버렸는지 이제 이어지는 소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That I'll never need more than just us two.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It was early when I knew that I'll never need more than just us two. 네, 여러 번 들으시니까 훨씬 더 잘 해석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둘 이상은 결코 필요도 없을 거라는 걸 나는 일찍 알아버렸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And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미션 문장 이 부분에서 들으셨죠? All my sadness, 내 모든 슬픔이 seems to wash away. 자, wash away가 뭐죠? 그쵸? 제거하다, 씻어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슬픔이 seems to wash away.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그쵸? When I'm next to you. 언제요? 내가 당신

네, so tell me this is it. 이 부분 들으셨나요? So tell me this is it. My love. 내 사랑, my love. So tell me this is it. 말해달래요. 뭐라고요? This is it. 바로 그거예요. 라고 말을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So tell me this is it. My love. 그러니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내 사랑. 이해되시죠? Oh, this time. 오, 이번엔. 자, 이 곡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This time. 기억나시죠? Do you feel how I feel inside? 내 마음이 느껴지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Do you feel how I feel inside? I think this is it, my love. 네, 한 번 더 들렸어요. This is it. 나는 이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내 사랑. Oh, you and I. 오, 당신과 나. Because it feels just a little bit different this time. 이번에는 뭐래요? It feels just a little bit different this time. 조금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확신이 드는 사람을 만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함께 감상해 볼게요. 마이클 캐리언의 This Time.

0: 그럼 확신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보다 날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맞아요. 이렇게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라는 말을 듣는다면 너무도 행복한 기분이 들겠죠? 당신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Nobody makes me as happy as you do.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그렇죠. wash away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All my worries just fade away라는 대체 문장도 가능하고 my sadness just melts away. 이 문장도 가능합니다. wash away 대신에 이렇게 melt away라는 동사구를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외쳤죠? This is it. 맞아요. This is it. This is just what I was looking for. 이 말과 같겠죠? This is it. This is just what I was looking for. 네, 편한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No one makes me happier than you. 두 번째,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All my sadness seems to wash away. 세 번째, 바로 그거예요.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it. 네, 진심을 담아서 또 확신 있게 외쳐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3: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컴백했다, 저희에게 제보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운드 브리핑. 자, 오늘 브리핑은요, 월요일에 열렸던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명 AMA 시상식은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올해 K-POP 가수들이 많은 수상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이 AMA의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으로 Song of the Summer,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부문까지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 노래들로 들어볼게요. Swim 그리고 Hooligan.

브리핑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총 51개 부문에서 K-POP 가수가 무려 11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K-POP 영향력을 입증했는데요. 올해 아티스트가 방탄소년단이었다면 올해의 노래는 K-POP 데몬헌터스의 OST 헌트릭스의 골든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헌트릭스는요, 올해의 노래 부문을 포함해서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그리고 베스트 팝송까지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다국적 팝 그룹인 캣츠아이도 올해 신인 아티스트 상을 그리고 베스트 여자 K-POP 아티스트는 트와이스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캣츠아이와 헌트릭스의 노래 들어볼까요? 캣츠아이, 핑키 업, 그리고 헌트릭스의 골든.

사자보이즈 소다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입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002님께서요. 첫 방부터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차에서 들어서 사연 못 보냈는데요. 오늘은 휴무라서 산책하면서 편하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002님. 오늘 휴무시군요. 차에서 들으실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차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면서 라디오 저희 삼키한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사연 보내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리지만 운전하실 때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아시죠? 운전하실 때는 운전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산책하실 때, 집에서 들으실 때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안전 제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진짜 딴짓 하면은 금방 막 사고 날 것 같아서 저는 뭐 물론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운전에만 초집중하면서 네, 뭐 노래를 듣든 라디오를 듣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0002님처럼 산책하실 때 편한 상태이실 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0002님.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오반의 플라워.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내가 운전면허를 땄던 건 20살 때였다. 면허시험이 쉬워졌단 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도전했는데 그야말로 너무 쉽게 합격했었다. 그렇게 땄던 면허증은 신분증의 기능만 한 채 무려 19년 동안 장롱에 콕 박혀 있었다. 그러다 이직한 회사가 애매하게 멀어지면서 나는 다시 운전면허에 도전하게 됐다. 다시 시작한 운전 연습은 20살 때와는 정반대였다.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진다더니 커브 하나 도는데도 어깨가 움찔. 도로 연수를 받고 나면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서 그야말로 넉다운이 돼버린다.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한쪽 팔로 여유롭게 운전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멀었지만 오늘도 소심하게 운전대를 잡아본다. 나는 할 수 있어!

부부걸 운전만 해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2594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2594님께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저 너무 공감되는 사연이었는데요. 저도 한쪽 팔로 운전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손 운전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번 사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확확 흔들리던데 이거는 정말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선글라스요? 선글라스는 시도도 안 해봤어요. 앞이 안 보이, 앞이 캄캄한데 지금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봐도 지금 저는 안경을 껴야 되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아, 선글라스 끼고 한쪽 팔, 한손 운전이라 거의 한 5년 정도는 운전을 해야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제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너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다고 그 착각에 빠질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좀 초보니까 막 긴장도 하고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하는데 아 나 이제 좀 나 정도면 운전 고수지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2594님 저희 운전 초보 동기네요. 동기로서 조금 안전운전 아직은 아니다. 선글라스 한손 운전 안 된다. 좀 더 조심히 조심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뭐 2594님 비롯해서 운전을 갓 시작한 모든 상하 가족분들 안전 제일입니다. 우리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공유해 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예지 전건호가 함께 부른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벤슨 분 Beautiful Things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 교통량은 평소보다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반대 구리 쪽 한강대교 부근 2,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원효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고속도로 소통 원활하고요.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오후 2시부터 교통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5시쯤 대부분의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8시 무렵이면 해소가 되겠고요.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여파로 지난 며칠간 열차 운행에 중단된 구간들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 냄새 벌써 이 거리에 날 비웃듯 시간은 흐르네. 눈부신 햇살 얼굴을 가리면 빨갛게 손끝은 물들어가 몰래 동그라미 그려놨던 달력이 숫자 어느덧 내일. 제일 마음에 드는 옷 펼쳐놓고서 넌 어떤 표정일까 나 생각해. 그대 힘겨운 하루의 끝 이젠 누가 지킬까 누가 위로할까.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을 향해 가는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5월의 마지막 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부지런히 우아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오늘도 2시간 즐겨주세요. 일요일 1부 우리의 영화에서 영화의 한 장면 들려드립니다.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고요. 2부 우아

알고리즘, 키워드 하나로 다양한 방향으로 음악을 엮어 듣는 시간이죠. 어떤 음악들이 엮여 있을지 2부에서 확인하세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에게 집안의 비밀을 듣는다. 그건 바로 가문의 남자들에게 시간여행의 능력이 있다는 것. 팀은 시간여행 능력을 이용해 과거로 돌아가 후회로 남을 일을 다시 수습하고 친구를 돕는 등 더 나은 하루를 만들려 한다. 그러다 첫눈에 반한 메리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꼬우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중 팀은 아버지에게 행복에 관한 공식을 듣는다.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돌아가 똑같은 나를 살아보는 것이었다. 처음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두 번째 삶에선 느끼면서 덕분에 팀은 처음엔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사의 혹독한 지적을 두 번째 경험할 땐 웃으면서 넘기고 무표정한 얼굴로 샌드위치와 물을 사기 바빴던 가게에선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건넨다. 지하철에서 음악을 크게 듣는 다른 승객 옆에서 눈살을 찌푸렸던 팀은 두 번째 날엔 음악을 같이 감상하면서 장난스레 기타를 연주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게 발견되길 기다리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영화는 About Time이었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먼저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영화에서는 사랑이 깊어져가는 팀과 메리가 매일 지나가는 지하철역 안에서 버스커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지미 폰타나의 Il Mondo인데요. 두 사람의 야외 결혼식 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신부 메리의 입장곡이었어요. 바로 이 결혼식 날 폭풍우가 쳤는데요. 그 비바람 속에서도 빨간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메리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포스터로 기억하실 그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벤 폴즈의 The Luckiest는 영화의 마지막 많은 시간 여행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팀의 일상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흐른 곡이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 등을 연출하고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의 각본을 쓴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마지막 연출작이에요. 도널드 글리슨이 팀을, 레이첼 맥아덤스가 메리, 빌 나이가 팀의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요즘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워낙 과학적으로 탄탄한 SF물이 많아서 이 영화의 시간여행은 어떤 부분

부분에선 오류나 부족한 설정으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되돌리는 판타지 로맨스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인생작으로 손꼽는 영화죠. 영화 속에는 또 하나의 가슴 먹먹한 명장면이 있어요. 팀은 과거를 바꾸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과거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면 현재의 그 아이는 사라지고 다른 아이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고 너무 놀라서 과거를 바꾸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폐암, 시한부 삶을 살던 아버지 또한 젊은 시절 피운 담배가 원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들 팀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고치지 않고 시한부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팀은 계속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났었지만 자신의 셋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소년 시절 과거로 돌아가 바닷가 산책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 평범한 바닷가 장면에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루를 두 번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생각해 볼 마음가짐은 가질 수 있잖아요. 벤 폴즈의 The Luckiest가 흐르는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팀의 담담한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영화 마칩니다. 이제 나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단 하루도. 그저 이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특별하고 평범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을 살 뿐이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놀라운 여행을 최대한 즐기는 것뿐이다.

015B의 신일류의 사랑, 권희경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3100님, 여기는 경북 포항입니다. 조경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370님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고우시고 방송이 재미있네요. 참고로 저는 경비라 방송을 잘 못 듣거든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쩌다 듣는 그 사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잠시라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520님, 50년지기 동무들이랑 남의 땅 가서 수려한 경치 보며 수다 떨고 맛난 음식 먹고 추억 쌓고 왔어요. 얘들아, 다음에도 함께하자. 충남 서천 태월 25회 영원하자. 하고 아주 파이팅 넘치는 사연 주셨네요. 6963님, 며칠 전 아이 생일과 결혼기념일이라고 축하받았어요. 사진 찍으러 간다고 했는데 결과물 보여드리려고요. 요즘은 셀프 사진관이 무선 리모컨이네요. 사진도 찍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왔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여기가 셀프 사진관인가요? 극장 컨셉으로 꾸며진 곳인가 봐요. 오, 독특하고 예쁜데요. 그 영화 극장 내부 같은 곳에서 아주 귀엽게 포즈 취하며 따님과 함께 가족 3명이 아주 즐겁게 찍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이 행복 영원하시길요. 7818님 신청곡 함께 듣죠. 써니힐의 배짱이 찬가, 그리고 정충남님 신청곡입니다. 레드벨벳 Feel My Rhythm, 그리고 김미숙님 신청곡 이어져요. 다샤니 경고.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타샤니의 경고까지 들으셨습니다. 2114님, 며칠 전 잠시 볼일 보러 나가면서 중2 아들 보고 세탁기에서 수건 꺼내놓으라 했더니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장가 갈 수 있겠죠?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중2 아드님이라고 하는 중2와 아드님이 다 합쳐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거실에 수건을 쫙 펴서 다 늘어놓았어요. 거실을 다 메꿨어. 근데

꺼내가지고 그냥 구비구비한 상태로 그냥 쌓아놓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펴놓으려면 얼마나 수고로운데. 와, 아드님 저는 응원합니다. 이거는 2114님.

좋네요. 예쁜 케이크로 기분 전환도 되고 역시 스트레스 푸는 데는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 이거 그냥 과일이 아니고 디저트예요? 하, 정말 요즘엔 이렇게 정교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디저트가 많네요. 노란색 과일인데 배 같은데요? 좀 선명한 노란색이긴 하지만 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맛있어야죠. 그런데 맛있었겠죠? 친구 오기 전에 다 드신 걸 보니까 이동은님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새벽까지 달래주느라 잠을 못 잤네요. 에휴,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아이고, 그렇게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토닥여주는 친구분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07님 신청곡 함께 듣죠. 심규선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그리고 안옥주님 신청곡이에요.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9: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최미라님이 신청하신 벤의 꿈처럼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 3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는 소통 원활한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양지터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무 2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모두 주의를 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7시부터는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오후 2시부터 교통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5시쯤 대부분의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8시 무렵이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보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보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토토의 아프리카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원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6월 1일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 필수 상식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스몰 토크하기 좋은 지식입니다. 바로 세계 공룡의 날. 공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이에요. 아이들 보면 공룡 덕후들이 많던데 아이들이 참여할 만한 행사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공룡을 키워드로 음악 들어볼게요. 공룡에 관한 노래 먼저 준비했어요. 우리 세대 공룡은 뭐니 뭐니 해도 둘리죠? 아기 공룡 둘리 주제가에 이어서 악뮤의 다이노소어 감상하시죠.

아기 공룡 둘리 주제가 악뮤의 다이노소 들으셨습니다. 우와, 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공룡이에요. 1990년대 마이클 크라이튼의 베스트셀러 주라기 공원이 나왔을 때, 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지금까지도 인기리에 만들어지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멸종된 공룡을 복원하기 위해서 보석인 호박 속의 모기에서 추출한 공룡 DNA를 이용한다는 설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골랐습니다. 콜라의 모기야, BTS의 DNA.

목이야 BTS의 DNA 들으셨습니다. 우와, 한 알고리즘 공룡이 오늘의 키워드예요. 한반도 땅에 공룡이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후가 따뜻하고 거대한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고 그만큼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 바로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공룡 발자국 산지고요. 전남 여수 역시 발자국이 대규모로 발견된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 출신 가수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전남 여수 출신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칠게요.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9478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안규영님 며칠째 모기 공격 받았어요. 새로 태어난 모기여서 독해요. 모기약도 뿌리고 방충망도 점검해봐야겠어요. 아 벌써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까 우아한 알고리즘에서 주라기 공원 얘기도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그 모기의 그 피에 있는 공룡 DNA로 공룡을 만드는 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 피를 머금은 모기가 어느 날 그렇게 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제 복제 인간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먹지 마라. 모기야. 0299님 요즘 우체통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작은 우체통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어요. 소포도 넣을 수 있고 옆간엔 폐의약품도 넣을 수 있어요. 약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이런 우체통 있나 찾아보고 약 버리세요. 아니면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약국 보건소에서도 폐의약품 받는답니다. 하고 정보도 주시면서 사진 보니까 아 우편 소포 이렇게 써요. 진 그 칸 외에도 옆 칸에 에코라고 쓰여진 칸이 하나 더 있네요. 아마 환경을 생각한 거라 에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칸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근데 설명을 보니까 거기에 그 폐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다 쓴 캡슐 커피 용기도 봉투에 담아 놓으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저는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몰랐는데 캡슐 커피 용기도 재활용이 되나 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에 같이 넣으면 되겠는데요. 임문택님 신청곡 함께 듣죠. G.O.D의

G.O.D의 길 이어서 들으신 곡은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어요. 7647님이 둘째 형이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된 것 같아 한시름 놓았네요. 제가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큰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6남 1녀 중 둘째인데 지금까지 고생만 한 우리 형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연락을 끊고 사셨다고요? 여러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연락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술도 잘 되셨다고 하니 그것도 다행이고요. 98

1770님. 홀로 지내시던 이모부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렸어요. 먹먹한 마음에 라디오 음악이 더 애틋하게 들리네요. 이모부님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시길 빌어봅니다.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아, 이렇게 애도하시는 마음을 보내신 9870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 외롭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9870님도 마음 잘 추스르세요. 지금 마음이 많이 울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삶과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늘 곁에 있는데 이렇게 가시고 나서야 혹은 아주 크게 아프시고 나서야 떠나실 줄 알게 되는 아주 큰일을 겪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살아있을 때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살자고요. 허승희님 신청곡 함께 듣죠. 이선희의 청춘.

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KBS
1: 이라디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정순아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시작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방향 묵동 2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모두 차선 변경 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 아직까지도 소통 원활하고요. 오늘 고속도로 서울방향 오후 2시부터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5시쯤 대부분의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여파로 지난 며칠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부터 전 열차 운행 정상화됐고요. 아직 도로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사이 양방향 모두 교통통제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에 항상 심심해지는 것 바로 우리들의 입이죠. 가만히 있자니 심심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요. 금세 입이 심심해져서 딴 거 먹을 거 없나?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찾게 돼요. 입이 심심하다는 표현 참 귀엽죠. 아마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래서 우리말의 묘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아름다웠던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싶어지는데요. 입이 심심하신 분들, 떠나는 봄이 아쉬운 분들, 지금부턴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누룽지 같은 노래들 함께 하시죠.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